0: 잠릉 리그비 과연승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중 잠릉 젠지
1: 아망 투드 흐테름 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중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냥컨족 부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중 잠능어 제식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흘리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모 세르중 시파 멘테다 통지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0: 레너리 야탈라라 모탈레너리 알라알라글레르레티 야탈랑그글레르레티 라얀친츠와카룬친리 야마친글르질스티그나친리 영월친가냐친긴존친리 단치수르득글르나둥리 어저른친누리르금츠더리 다상친르자우초나부리 조만자바터끈큼성리 우르득칠르함바메르니리 영마로르갈란탐트르자부리 다치그니르크중마슝와리 다상친르훈그르크트느야리 다하친르창비인고추야리 어저른친르누리흑띠르카나무리 다끈둘르시비그나니용우리 영탐질란자몽글렁아차부리 영태릉니미공츠라리 나칸비엘리모그릉일른조리 영스클라누르와마용후리 다흐송랑그바마용후리 야틀란츠와마용후리 영아라르부지터탄브르후리 조르잠소젠턴치브르후리 당군치브칸즈용브르후리 야타모랑리에르칸쿵성리 허랑마일라투크라와니에리 야포탄산드그스트가시니에리 타타롱어자룬자브르무르리 영존비에타히용브르후리 더자룬아납치트글라종리 알코나나비에더스시에야 타마코글라란딜라시에리 그상친에트글라테스트르쇼리
1: 아득시 함바제오글라타 랑이 상신의 호나 시그라 고라몽의 호르마가타 청춘쿠구가타 시라라마치 땅지 디 지암닌 자치가일라 통지디 아른친 노르거 금스노 상신제오거 금드나지기 자치가일라 통지디 글란달링

0: 워커 리그니 동화 머크 리그니 좀 사가신 시킨 봐. 영나 상시시는 동화 머크 퍼터송의 소지 리그니 시킨 비니 틀든이 지나 저기 샹글라랍 당한 반디 머브 사르와랍 당한 바 제송 시반디 등등 자국 쓰신드냐 컨트롤이 영나 그게 랑샤다 좀 텀버지우니 영나 랑샤틀라와 그 바빠이 아티 지스식달이 아티리 스과그 아다 리와트 스마지나 랑그 샹글라랍 당한 바그 촌이 제송이 Tagandina Tumdilan, Tane Jensen Chini, Ada Sama Landina, Zu Sichig Kirkalansatan, Tantanis and Askoyana, Sigalansa, Tetan Tambai Dali, Ata Sani Nasco, Yana Tango Jakun Gotan Nasco, Kosogun, Ta Consacanina, Tendon the Condina, Samasis and Tashin Divinjuni, and Satamus,
1: Yakuatensi,
0: Yadimu.
2: Yadubanamba, Terangalens and Tetsuchang Gostons from the Ninja Lesson, dear Storm, Gang Kerbal Hardyadaki in Tarkilva, Shigluin, Shakyu Tarkilva, Rantal Seranton, Sonomer and Shinigan, Kazanam Jikichakan Yalam, Dons and Tongs on Dixinigan, Listener Jimmy Nola, Masu Yang, Kirnjelta Demu.

0: 만절 작심 김종 콩나 최속 김종 콩 땅아 통독 김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종콩 송주 땅 즉진 젤
1: 다는 베이징지 디스루 제그니엔
2: Kormun orkul alun tinge di tuk sarnjir.
3: Nyamkunamba, chenamba demu ina, terung nab jirtsiga dabja pi cik samtang, jirtsiga datg pi cik nyerchig, orsiga datg pi cik nyekhin lak zadawa chile. Chetik tirtarta, di tuk sarnjir lecilanyan bergabsu shi.

야, 다들신 담제 님님이나 청물지 쪽서 제초청마 리모이나 조시담비 군주로 몬더긴 저크등드고다 당다영 초청망아서 담마가 노게 히르케스티라 청청르테 선훈 오르클랑 튼지 체드나 청시 동남라 고직시비 나 청시비르가슬 타통 렌스능니 한든 좀타 아이나 린슨드근 돈슨바 아치노르서인 영철 성우스클롱 층그 즈메클롱름 데질리다 땅이 최초등 냔데 아야는 그 공승으로 주그 개와성노데 나른가초 첨보치기열 라든담 그 조보 총총 조영 대비진 비문된시

야, 저 보 총 총 처디나 대릉날 자 빠승근이 모래 자 빠승근이 뭔데 전용지나 나 총십이 일가스 린츠인데 다통색근이 모래라. 야, 디나 대릉글 자 빠승이근 나 총십이 가슬 다통 린츠인데가 아직은 하신다 저보 총 총처를 조기 등지르가 참바 등 티바 가시가 참바 르비 가르콩가 참바지 참바 정모슴 고득시율. 다른 거 조기 등질가 참바 청문대가 나 청월가 롱청가 런츠가 능리영 채다 조보 청청서 아야는 거 공성가 럭지서 거르시오노가 실어 동무인지나 로쪽 청청 재흥 노르가 럭노가 레잉 반대비 럭시르고노가 실어 혐오스그라 대문 다른 조보 청청 군부 돈적가 럭노가 어동는 크식 럭시르고노 동는데니가 다른 거 조기 등질가 참바 청문대가 나 거득시율 팀스크 영 다른 거 저기 드긴지 그 참바 청문다 그 능니 조보 청청치 아른 거 랑근 전통 음지리 자직시요 큰거 조보 청청요 나영 스카프토니 린슨 타통 거 글음나 페퍼 가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퍼 응정 드거든 치 드슴니 그 섬든 응아당 드거든 치 드슴니 그 섬든 드기노 조보 청청 참마게 옐라사브르즈노요라 야 참바 니만지나 저보 청청 청마게 기술 따라 티바 가시크 참바래라 영 티바 가시크 참바 청문 더서 천용지나 저보 청청 속에 실히 위 스탐질 등 중세파 등 스탐회 뜨과 등 감츠 카클라스 과세사게 저보 청청 그래 레데나 데릉 티바 가시크 참바 청문데가 능아 아지가 영 릉겐니 저보 청청서 냠질이 저 자득시오노게 스탐질인지나 가영슬제 쇼파스르고노가 라시 대청덕 능니 아푼 듣기 가라야르와세니 담지즈 드보 총총서 냠줄샤시일 대간지네 드보 총총서 아탈릉 요나가 영 응거르게 샤파가 타게 잔치가 전니 다티가 슈마제비 샤파 통식 등 도적 총총 제크를 한지급세 노가 버시등 시태웅가 스탐질세니 너무가 스탐질세잉 조보 총총 체인현마 고득샤체인 공내 아직 시에슨 바타라 대릉지나 나총시비 가츠린슨데 타통샤크니 모키오가 조보 총총 청마잉 사우이리 히우치르테나 데릉티파 가르치크 삼바 청문더질다당이 야는 그 공승스감디 도보청청치 라시그 회차득리 릉기 스타디오 가느 능튼 강롱 양나 철라 릉니치티비 스탐질당 데문 다룬 거 야는 그 스카스 릉기 로른 양나 릉기 파일라송다당이 릉기 년이남 예문남기 응흐니 함노기 감츠르당 샤바 도콰라스과 도보총총서르 냠줄르샨더나 린슨 타통거글름라 카프르당 용르 갈스시 참바 선바 엔진아 르비 가르콩가 참바 청원데인 르비 가르콩가 참바 청원데기나 아직은 하르진데 데릉양 도보총총서르 얼로르긴 잠비 타크 저하시 던지인 데릉 저쪽에 로든 담비 저하고 가시나 로 안가야 지스 다시라 텐치니 조보 총총 서른 그 파마초당 냠드 요비 아야는 그 디참 더등 스타니다 등이 영하신 더 조보 총총 서당 조보 총총치 파마 남버 시비 샤와는 샤와 요츠제 비마 인세니 참총 로세 타제 히샤 통어시 삼로 지리 그 설다 냠실 샤제인 야, 대나 조보 총총치 야는 그 공승 그 감도 당탄이다 당이 나 총시비 가츠 린츠 라십드 년바 당 영나 린츠 타통 그 감도 당탄이다 당이 영 보바 전부 당 조능 전부 그거니 아치 당야 냠드 린츠 타통 그 글마시이다 당이 아야는 그 공승으로 버가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르 응정 드거든 치 드슴니 그 섬든 나릉아 드거든 치 드슴니 그 섬든 트인

0: 바롱 러르레
1: 좀 말을 샵적 안 러르레
0: 전 개근 빠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안 러르레
0: 쪽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 참플시니 러가가 잔드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총 조보서 디나다스타 영쇼 데른 그 나총시비 르가츠린츠인데가 잠바 땅부 조끼 드긴저르 그 나가식 조열 레 조끼 드긴저르 그 잠바 청운데 인지나 조보총총치 아른 그 갈랑끈 젠통음 사가스타고 총총즈그레라 데른 린츠 타송 그 스글음질리다 땅이 아른 그 랑끈 젠통음 지지리 자득시 요큰 그 조보총총이었나 디다타니터 린츠 타송 그 스글음마 페와고라 린츠 느근 돈슨바 아지 노르초게 신더 접어 총총치 카브라그일 린슨 타통킨가 카브랑정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나르가당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트인 야득한치니 공리 데릉아징 오초르시슨 바타르 조기 드긴저게 삼바징문데그나 아직은 접어 총총소가 야는거 공성거 럭치스 고득시요노게 아 럭치 알라라랭거 럭치인지나 소적 총총 세금 노력을 등록을 내용 반대별로 세금놈들아 대면 다른 조포 총총 군부 돈적 등록을 동른 급식을 세금놈들 니가 거르시여 뜻이던가 야대나 토마르 초 정말 그 냠게 소적 총총 세금 노력을 등록을 내용 반대별로 세금놈들 내용 냠게 진행하지 못해

야 저거 총총처 다섯마 공리 초총마가 냠기 로도총총 제가 노래를 농노가 반대 빌러스 이거노가 쪼치담비 실은 해몬데 로뇽 탕식신나리 데나 실은 데가 영 저거 총총처가 가야는 거 공성아 쪼치지 카드 사라식 탄유비 자키 문된시 레데나 실은 해몬데 녀노가 토니 아직 영 하신데 데른 거 르비 카르콩게 참바 총데가 나 저보 총총소 자득시요 나게 얼로르긴 담비 태크 저한테 지금 저주일 얼로르고 비 저보 총총치 아르카 자르티니 좀다 땅이 가나와 스톨라 아치뇽고 데른 저주고 저와게 카싱아 로 나야 지스 뜻이라 야 这不熊熊错大今儿个老人占比这话子给那啊那话是带领你

야나 총 접어서 되나 되는 게 대박 아직 그 참바 중문다 그나 아직 그 접어 총 총처래 돈을 가영슬제 쇼바셀 거노게 다시 대충데 그나니 아픈 듣기에 가라야 알바셀니 아랑리 우게 너긴 게 담지즈 접어 총 총처를 냠질 샤제인 야 되나 냠출 마시노근 허나 로보 총총 총마 세제즈가 데른게 나 총시비르가 칠 타통 렌츤데인지나잉 아자 바승근잉게 타통글 렌츤데라 디르징게 로보 총총치 데른게 티바가르치가 참바 총원데질리 잉 아 아치등 냠데 로보 총총츠르 담질 냠출등 데문 다룽 칸츠르등 아랑니지 니치르디노게 타시 호이티브게 회록의 용처 때문에 다른 영 독화등 담글라스과 로보청청처를 냠질러시안도나 할신들 린슨 타통거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증 특거든치 특슴니르게 쓴든나른하등 특거든치 특슴니르게 쓴든트기인 린슨득은 돈슨바 아치 노르소그 할신들 로보청청치 가브라그일 아픈 듣기에 가라야 알아. 아, 난 가무 시켜 디스. 샤프는 소치가 끈질 능게. 치, 지득 담비, 샤즈기인, 뜻일고. 샤프를 매홍 따위. 세와 말부, 말부즈고니 마스크. 샤우, 라질라 따위. 라쥬, 차시긴, 요파리. 디마슬라 아마샹 훔우스타비 조르프 요카 요카즈그라 카시 덴지스타비 스캔그 헤모 헤모 시징 요바리 디마슬라 다룽 셈친 담칠라 아루세프가비 셈바즈 무시징 요노그싱그 코너 소츠그 끈제 츠그 똑따와시 임바리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르 단세아리 피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3: 야나총 접어서 디나 다타양 초대른 거르비 가큰거 참바 총군다기 나식 조엘 레디른 렌스는 고르참마드 아직 지초 디노가 로든잼 비타크 저아드 딜링히 큰거 접어 총총요거 야 디나 지초 옐라 칸노가 딜린데 언드거 정말 사우해시뉴고 아직 다타 디른 공니 디노가 저아드 딜링시 조엘 Kungni tino ga chwa inji na lu ngin hun la drama lu ar nga yin. O na lu ar ngi e ji si drama lu ta yin ngi se gu no ga chwa ndaril. Ya chobo chung chung cho lu ar nga gin hun na drama lu ar nga yin chi darta lu chi yin gu jiri la. Lu ar ngi ji si lu chung nga yin nan zhika. Ya chobo chung chung chi samlu tang nun zhiga yu ge.

야티나 슈니오초 마틀다 데릉게 르비 카르쿵게 참바 청운데게 나시간데가 조보 총총초등 르기스 조보 총총치 파마 남브르 참성 소시 타게 힙샤 통시 냠줄샤 데릉 냠줄샤도비 힙샤 인지나 시비 샤와는 샤와 요츠제 르마 인세니 도모게 힙샤 통스기엔 시바는 미르게 르니땅 일습 곰시 저 코로나서 진진등 다르플제 큰제 어동득등 아렌히샤일 소임바 미마기와리 나치 나총시바초 알릉드르제 그니람 마몽흥 요츨 히그드르 질른 으신 디르브제 긴신등 흐뜨니 다 진중 바스미조데 하정가 갈치가 이나인 18시 다가 시그치 지스 아밍해 땅 자와니송 요츨 스토타바등 요츨 로프타바시 갈라인 닌토 다츠그등 다토 로츠그제 로디 코르츨랑 미츠제 아데탕가 찰롱촐 파마등 쳔덕기 차위 무흐진 지흥 샹치등 형지 린디등 자스턴 네틀등 무회라 마틀브레 시비샤와는 요츠제 흐츠선진제디 하정 갈치와레스 남진은 시비샤브르 돈흥등 셈크르 실 유밀디 지슈그제 시비마치 찌그죽고 람청촐 제카 토문나잉 저와 담부율 너르기스 시빌 호브숑가샤와 어데탕가샤와 아기르가샤와 다트그나 마치가 제카등 브즈지크 브즈르차리라 니빌론다 뜨거 호실리니 디츠카촌이 사우르 도타바나 남친 시피 샤브르 돈흥등 저출 시피 파마등 첨덕덕기 시발라 제카토피 레와 중토 디진나 아릉가 샤와등 아릉가 소르바 아릉툰 소르즈니 시피 포아직탑등 아잡 머칭 탑잔 셴노그 첨덕라 파마덕 시바잉 딘디 삼토라 용제 르카모레라 Tumar ngāchī shībāgab dē tānggā shāwā dī shīgsān zhīnggī dī. Dē tāngnā mōshīg cēsūg yīnzhīng jīnsāng tāmantāng cēsūg cōwī bīgātāng rāliyūl. Sārchī jī nīkājīn bīwī cēsūgnda tāglā nōhchūm pūcī tāgir māungwī mālum ngūnjir njūngun lā rāwā khinda chī. Cōwī chārchīn zhōngu mējīng rīgnī jī gōrtūg tōmbū mēbī chimdagdāng pāmā chī. Shibi dhe tang la dhen zha nyam zhug dang do nang mishil bi gom shi yang yu jiril.

0: 能还整个改钱玻璃年轻的时候也能给留下点存钱打扫这个就因此个留下的目的过去教育个的建个就也能给留下点存钱让那个学了扫账的出这个玩的打给跟等让那扫这个过去弄个留下的用着为主年轻的时候全都能把这种存钱能下一个留下的用着为主个去了让那让那存钱来让让大家都给大家点存钱能还整个改钱玻璃yang ge de nang ge len sin di nang ge chi ta ga yan nang ge li sha yong zhe dang lo ma ge de jing du dum ge ru di lang zhen da ta zu ge ru jia yu de nang ge len sin di nang ge chi zuo lu ge nang zhong ke xin he zong huai kan bu ge jia de lo zha ge lo zu jun ba gen zhe de jie bu dan xi lan de ga da zu ge yan nang ka tu ge li sha de yong zhe be ju ra di han chi ni de lo ma ge de jing du dum ge ku ren de la ji qiang de nan ba zong cong ni nan yang ding ni ten de zi ge zi xi za zu yi guo sa tu nang yi guo san gan ra yu ni na ding ni tan ni ge chi gan le ga chan zhe ga tong tong 야 디나가 돈된 전통하게 되는 거 단시 근준 조로우리랑 좀 클신 해종 화카므르 자들로 자가 소소준 바 겐 저든 캠데 카블그 스킬름디 단시 욕슈니 시기긴 카펀들레나 되는 거 하는 지금 고쯤 춘지 초라시네 야 소소 조디무이나 데모에
1: 데모에
0: 대단한 다게 그 토머게 추 다야 겐능 그 리샤 용드비 고노 가친랑 진 그 코서고가 다토 다루가 야능 리샤르 단다 땅 릴다는 치르 가야 겐능 리샤인데 용드비 고노 가친랑 진 그 코르더니 아 야친냥 그 남바조 갑다스간도 디즈기나
1: 아데데 야야 코타 코타 레 다 치르 그 초 리샤인데 고드기 쿠리 다 기긴 상마 그 강돈도 더 그게 고득신 또 뭐기 있는 말. 리샨도 그게 고득이 그리스카게 인이나 기긴 상마 그다 그게 삼루 땅이 달리 된쇼 기긴 다 고르기 달리 그게 스탑들 일이 달리 그 달리다 그게 어쩌고 다 정통노 쳇슨 바다 아주 머지 규체라 야정. 춘진아 양한디 소 그 사라 디능데 체주데 다득게 쳇다 다 망즈 키샤 다 그게 지키 컨트롤한 신고 너무 그 디샤토도 코드 이교가
0: 네리
1: 다 디 영생가다 그린기나다 아 로마 정마그라 디샤도도 군데 아 다 그게 아랑 똑군만 이런기 아 되게 접등낙 시가 어 동으로 시 하나다 아 다 만나라 그게 영 첨득 그 잔수나 죽고 영나 산듭 거거든이 아 다 그게 착버다 그게 소총 그 소마디나 그게 잔수이 근데 그거 디 영생가 첨득 그 잔수이 리다리 그다 야차가 야 리샤도 만들어라양 야차가 뒤치고 양그 리샤도 듣고든 저송나 아다 지마 법칙 사라 그렇게도 듣고대양 법칙 그 잠을 죽인단다 양나 주다 그나 첫등 못 제송하고 너무 그 나뜬다도 뜨맥 듣고도 메총나다 그게 이냥 그지 법칙 사라 그 정나 지가 종 소종이 주고 싸가 엠초 소종라 그게양 허수이 쪽을 그게 영 샘크도 듣고요. 욕.
0: 나리.
1: 다 디겐 생각다기나요. 아, 도마 체인지나요. 좀덕 람덕고 어떤이 리샤도 듣고도 저주도 듣고도 시가 같이 그래서
0: 막.
1: 야리리리
0: 간나 관련시 고니 간나 그주 철거 그거 다 여기는 글이샨데 용접이 고노 너그지 가신랑 진터버드 그주 다 그거 소수 그 고놈데 그존 선이나라 리샨데 그리 망아티르 민노 너종이 테니 그게 차든디 테르고노 디안지니 리샤글라케라 그게 예피 사고노 게르긴게라 타고노 샤고노 그주 아 로타드 간 선이나라 로타가 고럼바

0: 这个人的三个人一定能够连成的那个去大家能够留下用这不等罗马个电视和国的狼神的大屋子国的给大力做了我这个人中克了先黑总华看不了这的罗马个罗素宣吧跟这个电视看不到但是跟这个大力这个人才能够看到这个忙不的能送 他给那个公安卡的，可能对不进这个球，大家弄了给弄个卡不通，他总存进啊，他老中南办存进那让那个爸妈等，让那让个强大的那个干部那有那个卡不通的，对，那个球，哎呀，给弄个卡不通的，他老抓等给弄个球，那个可个留下的用这边就。 用这边你们这个立下的这等跟一套，用那地区跟一套，用那南端跟一套的，所属跟一套，你这个立下这等跟一套，那给给个大气功能，搞得这个忙不的，可能对不进的，那个立下这用的存进啊，罗马个端的嘞，地前这个啊，哈马总存进那的，谁的立下这跟就可能个搞不通的。
1: 다리샤드 소마랑랑게이노 소마랑랑게 간크레이노 랑랑게 간크르던 잡고노 다종이 타니 그게 샤이디 소소요 과리 당주 나 하정 그가 챔보리 때 마르토 그게 다지 리샤티랑이 초지 카마뉴 세고는 잔자 니초 카프라스타 근지 세고는 잔자 너무 그게 샤이가 능운디 리샤한테 파마게 있는 잔자 리샤티 땅나 파마라 길긴 그 가르뜩 되는 잔자 너무 그게 삼론 더 제가 맞긴 주다 다 하정 그가 챔보인다 세고가 이현거게샤인데 그게 리샨데 조라 나조 그게랑 또 요파고니 샤이랑랑근적이죠 나 하정 그가 챔보리 디쇼라다 그게 파마란다 존 손지나 샤이 로총총 양나 소총라는 바 그게 샤인다 존 손지나 제스가랑 또 끈이 반다 제게 샤노게 챵거 파마란다 그로그람다 예조란데 제게 또 하는 게 좀 냠주고 좀 더 하정 그가 챔보리 마토초 단디 솜정은 바 양나 소친은 바 그 소중한 바 존 손지나 다른 그 돈도 그런 그 힘이 차지 디젠거인지나 그저 다 하마란다 그 송송어 달린 적은 지금 먹고는데 정말 그 힘이 소중한 바 손지나 라는 거랑 또 요박고니 아 달리션데 용접해 준다 하정 그가 셴보리 디안지니 하만디 그냥 그 요는 그저 야르기는 그 갑도 디셔라라는 그 파일라소나 아랑은 그 파이자 양나 아멍 축거 그니 망아즈가 샤인디 냠시게
0: 야다멍 축거 그니 망아즈가 냠시게 근지 맡음나 아랑 그 참성 그 초아 그는 그 리카 망아즈가 냠시게 근지

Shai kargen sonji nara kiamtsang tag mernazgi nora kiamtsang tag lirka tsagatsgi kargera ngan kriyonu tag yeganjig juda hachanga ka shenpura tasarguga di yengen jina kargi shai di lishan jug jula ka nera ta hamaranda zuga tsagatsgi to nang yukwari yigo samang puri yuk tanjigintar gergengi chu kiamtag namba yangna ta loma ga kargi hama namba zuga shai ga denjigandi Dornang yukwari yi. Gyanang da shiara tsukkori yi tsazo shiayi gu li sam de tang ngani shiayi da shiara lopcha yi yu. Da da hachang ga chenpo re. Hoi na gichu darkab da chamtsang rerin sonji nara nang na kargim trichi garih taam trita nanja. Yang na galang kun janja. Ndamo menazg mek. Di nang na shiayi gan sonji na da lopchung rambaran da zog kargi shiayi gan sonji na da trichi indi karzo rang tani tiki maara jara. Yang ti hanchi ni gichu mamjang jara. Lopchin janja ndamu gu lopchung nambazun sonji na yang taam trita randa lagan jokwan janja. Yang nan di ngi tena tsigiz garang langa lakhtag randa me na yang kori chik tkara nga jokwan jokwan janja. Ndamu gu nang tsali yo kati yang gu tanda randa me yu. So wu kargi shayi te trichi te tk maabji ga
치치 때 르글은 예 그마우지가 띵이 티티 삼루 코르 그마우지가 특히 저등 샤인 특나란도 말아 데 특네라 말 양타조 마이 헌주지나 다 데랑조 치 지금 됐다 갈까나 지 쉬원세고는 된다 난카니 울리 쉬원나 뭐 초코세고는 된다 너무 이리 자주 다 지 데랑 쉬원고지리 난카라 쉬원난도 난년다 쉬원난도 난 코레나라 데랑 난카다 난년이랑 그코난도 다 럭트기요 뭐 된다라 마티라는 원 조지난다 너무 리오는 디젠그 아랑 그 집특특 지마히 저린 팔 그세고는 다테세 군 티겐거 거거지나 지샤 이거 칼그란다 조지근 노파이 지나던 뭐이 던데 디타라 소쪽난 바던 냠트시라 송구송구리 타조 송구송구노 시그마 탐든 단자영나 소자 디타는 좀 탐든 단자 너모이나다 다 갑투가는 그 나스 디한체니 인기나 라는 그 다 소트크지야리나 소트크지가 뭐 죽기난다 다니다 소중아 제스토간 조근은 단다 디토니다 샤인데 소중아 제스토와 지게 소나다 와르즈가다 크르조라는 그 셈네라 지금 땅 동는 단다 라는 그 다 소중아 뭐하게 땅이 던진 타그능니 와는 마르세군 단다 나 던진 타그능니 마디나요나 다 가만도 모즈 이너는돌이다 ཁྱི ཕྱད མམ аярның гы цоанды жепозгыр ойчура тянчини аярның гы каптунды шайынды лисымды детин юнжу та шайы гы сепчил денжигран рондыгч юсымды цамазу та чымдыгранды зугурурамда идали та чазыргонур шу аярның ду шара цукайына кирге сонгу сарваз цонгону гы каптунды та шайынды юкайны кирге лобтанды кигю шара шойчу ndazo hajang ga gachen bore zegi ngarewa mangandong ge ok debjin de chamdang na ba ge tgan zenju ndazo hajang ga gachen de

대 조반 안 받는 데는 그 렌슨데 양 뒤쪽은 그쵸 다지나 까마즈가 트든 지 마르토맥 되는 데는 그 렌슨디는 안 로준 잼비던 가게 참반데 고드기 마톡 되나 슈니 주 데는 그 렌슨디는 안 양이 젠든 지 고드기 양이 젠든 데 손이나 저 좀바 본중 again 들하지 알게 젠든 오가 말모 모세고노 양이 젠든 데인 더 슈니 지 냠스 지로라다 되는 그 렌슨 데는 지 그다 조일

답 잡히 칭니니네 중국 멍멍링의 큰 소론 상친 연락링의 큰 입적 바다나 소론 텐은 상디 총리링의 큰 마크킹 세일 공사 도아 연락링의 큰 등에 소론 스테쿠 상디 총리링의 큰 마크킹 세일 공사 허리 연락링의 큰 지지 쟁이 남멍랑 없인지 응아치 쟁이 자츠가 니습증니 상친 용지 쟁이 남멍랑 없인지 체토가는 것이 샵시 자츠가 지 동차근에 얼마도 우리가 장충 끝내 얼마 치스도 질등 장섬 종일의 자크 진큼 된적 소유지 대비 크더니 바등에 토정가 란사 이익치다 차바등 토르근거 자치 소치거든 저흥거 통콩 펀섬 조바 요비 노그인 토르근거 진이 남아랑 없인다 송초셰비 그것이 사크시그래래 사쿵지 진큼 송초보다 롱덕 샤칠래 중고 멍멍는게 큰 송상친 연락하는게 큰게 상친 등 종퍼 종치를 좀 박은 이제 연락하는게 큰게 냠글 신수직니 쟁이 남아랑 없인지 응아치 가치글랍다데 상니 참이 응아치 그지 자등 양소 등 월문지 제차등 레궁 칭와른 뎀직 리르는 시제든 피글리 랑숑 송스추 샤일 코르니르 등 송스충 쳔크므르그니 예쿠르 냠지 소고 차쿵치 응아치 잡추르 남정 우질 제름 담비 고니 세추시니 슈그디 도시브시 바브질 차르친 요파 등 도로 템비 신 테른 샹디 총데르가 큰 도아 연득르가 큰 등 제쿠 샹디 총데르가 큰 등 호르 연득르가 큰기 원라 초급시니 시쟁이 남어랑 없인지 응아치 쳔이르 자츠기 즈게지르 처툼시데 Chenir Jatsik Jie Huertun Nechil Deng Diyim Chomi Jigajib Shug Yung Nishig Bi Sakung Yung Jie Nganum Xiaoyi Namba Shig Do Dei Xiangqin Yung Jie Jengin Namang Rangmshin Jie Nga Zan Pei Ji La Ndrao Zu Shui Chukba Deng Chabzi Dung Chukbi Lagalin Jie Nyam Yung Dong Chubshi Yie

0: Yan za shang si bi ra ka ba chang ge ri tin pan tuk na ba tang long tin tang cha jin ding ge san kun han ge ki na ba ge kim zang a da ta ke chi ge cha shin me ge ga tun tang da lu na bi xi san men jin ban de nga su cho hun ne jiang zhong nian cheng kong wo ge la long tin ge gang zhong xia leng ge le cin yin de ren ge gang zhong xia leng ge le cin de ng ge ke chi lan don zin tang som zhi ge xi le nga ka zang nam ge le yin.
1: Rejubanamba,
0: Tei na terung ge lensin di nang a sapa ga pu tang mi wo ki tam kui dan xin dan der ka ba den ba ge tang ge shar ga to ping ge tam shil pa nam ba tang teb zin te ta kar tuk jab lu ge tab chil pa ra ta ni xian dem ger gin la so kwa ge ta kap tuk te ge tam kui dan der ge to ni rang ni lap xin nu ge nyong sur zin na chuk nyong a ge ni ta ni kap da zi ga ga mang zi gi yul.
2: Tam tang tam zini, sim tang sim a bitch. Tun tang tun galang ni, li tang li a jab chu.
3: Tong no wash gala long tin jay, gang jong shi long lin tin lanyan bra ga si shi.
4: Ya, sozong chen de demo.
5: A demo demo gong zamba.
4: Reta tang sargang tong tong no kia tem de shigo.
5: Ya, ya, ya.
4: Tina ringa sargang tong tong no gin yon sur gin yet ni kavda zigna.
5: Arego tena tapcher ke ngarani lam tsonena chelo ni toni ka tamba lo ni zonte ta tam khe ngar gi jersel marg zik ke sor jiner gi ninde gashin ton shin yoli dali ti nana marga ne chen da yang jongai ma to yena yang titel ni zonte tarang ge yang di la ka khri khri chen don na da zga shala sha mordo na da zga stor chen gashin go yena ka u ga apang gi ma jam so gti ma yena yi dak chi ko ma asa gi ti dali cha ka tam zik ar no gi ti cha tak tam zik ant ke ti dali chen da zun di la ka jong dri yong nein yena ti tari ste ko man jong shi mo sa partam ge pasa gi tam shin dan der den so ne na rang gen so ne na ta tang tang sam ba mo yin ta tang tang sam ba mo ngam mo ni ga yin na pa shang shar ga ri top ta ta tang yin na shar ga ang tong go top ta shar ga ang tong go zu top no ta wo rang chi ge ngo yin chu ga der ge tam ba yer ng ka chi jer tsu ko tang ta yang sam sam ge me shar ga se ko nun da rang yang tsu ne na ta ng ng ge jer tsin der ga yu da li chi ne long on da ta ka rang ka nga ta khang ka cha wo yin na san jo je zu cha ka ngo mo yin na shang jo je zu ge tang din sa chen do tun do me ni ma khar lor ga ng tik ge chen tsu ngo yin le na chu ng zam lang tar ja ka tang na chu ka ni na ta shin dan der mo ngo zu ga shi ge nyo wa yin na yang ti tro ni lan de kha o chin sa li ra kha ti yo lan de stan do wa ka yir кардирайо антонго ландио гнива ландио самба ландио яннаян сенто гоё зыктани антонго ланда татан тоттонгоин оран чиг гоё чукадыр кытанбай хтам качез гёли далишена восонна марыдыра таранран гнец кворти калири шахсы кстати чокури олар гошен серватенец кали глонтайнер талан жоксен серват шахсы кстати чокленери ти ченгэ татеран динах сигнал чедиреб дина абзан салжанса ная хорти майем беранг хашу бахана машу княн тана басу гэрджап чурку огнида тазу чедиреб дина наранила татан шерга антонго зыктомно кичиг чедерди наранга паса ма файл а файл жам кырнанду панда тыксан нанду ди нанга ранга яңа чиге кытамшил нагырыгындер гамкен та яңна нга содом тенди ла чека замзы ыноги ти чертик замзы энтик ти дали ти тон нам бакан та ни ти ни бижигни хёри ён кынга тага чоко чоко мо тама сим сам бит нани га ха риер дани тама квадрин чезиг ши ютайн ди жони олон нян чен кын а ти майн бис те кукурзун ригни чи ла сука а та тамшин дандырнде лонгон тытык гырын кына анде те мыша тани на марк палам туни ki pakistan de vidali chener ngurg jastiz gnyam ba lasora manim kompe kechet tor cheng gsin go yina ka uga apan gti majam so gte ma yina yedq chir koma asha gti dali chener o kem bom bom bi te kgen ajai ta bu khto yidali chener am bom bom ba mang az gte ma yim bi argan ro chekhul an da tag tamchil nyen kong ri yotan yin gamis ki gwadin chez gsha ge yose jo ten chena ba so chama ge komba tang to lang ma komba jap te vik dali chener nga tang nga ta bi lopa bu mang az ga da ga win ki ka gtam ge mang ji la mi ka ge chu ge zam нану кадэнзичи темаэмби татангэр кэ дэмба гэ тамшин дэндэрн ди чола тасачэн дуртэн дэрмэ нэма хэрл органтык та шэкэни о ёндэн дэндэг дэгэ кэпшама комлык дэндэг дэг тамша яккэ жагэрнэ тустар ди яккэ чэлэн чорджа та хара акэркэм дэн ни шэкэ карчэ дэм бучэн тям улам гэ кэрсони харджи кэпшама комлык дэндэг дэг тэрэн кьё амангаз кэрчэх шибин жоқа амангаз кэ онг шибин яна та акики кэтэк чисэ катончэн гэрсатэ кэпшама илар сав гэ дитату ранэ ла шэрга ан тон озу тобну хаджэн гэ ошэмё
4: я кэдэнси я тамшил ба кандэ чэпчэ дэму
5: дэму
4: 다통 서경 녀 두노 템르시는 거
1: 와야 거든지
4: 레딩나 추 다통 식통 도와 모이
1: 다통 식통 선바 모이
4: 레 자신 몸몸 먹어서 생기나 초식 먹어서 사 모이 그 뭐 레다 가트 인제나 나너라니 와야나 달러라니 와도 손에 서라시 못
1: 아 서라시 그 책
4: 제제 드나 랑게 뇽스르게 드 카브다즈그나
1: 아 뇽스르게 토크 카차데 산나 쩨르튼 긴안 자잠 손낙시게 샤팡 끄쩨튼 디브숑데 흐시게 하쩨그 아 심탄이 르가니트 모지엔 옌자 양 디스테 코멘 좀식 모 슈파탐게 하산디 탕 한인 자즈게 용아 용네 옛낙시게 랑기 쩨츠케 쩨 카차데 자즈 마슈타라 양컨 오 코인 코인 즈코노 녀츠글론 티타르게 자타 쿰죩 쿰죩 즈코노 샤식사치 탕로세라나 징게 고니 아 타나능엔 라니얼론타 도스헤나라 타랑징게 시게 니얼론노 심삼비탄 나가가요 쩨드블리 코란디 아 타게테케 잡잡치르코 오니 시게 응니아톰노 심삼비탄 나가가요 토마르토크 시게 아 탁탐시피데 칸데존 선나 사치톰드 바르스 미니마 카르로그 쩨케 카르나 라서서로 캄드고 말고니 키친 잠소그잔 나리 그잔트비 쩨카만 토르니 타야충근가라와 나피샤 피치자랑 카나치고니 헤르브라티 소카나 몽이만 바랍토솔로니 담오게 야충어고 좀시오니 끈크라샤갑치고니 흑제므르카나담나 시피처럼세니 호모그니가랑 나피쇼토 타만페니 너무 뜨거뜨거나니 응니야론 죽시가 자모마르다가 아 따타는학시가 아니요 톰노 샘삼비탕 나가가 요거든지
4: 야로존던르부초 데모
6: 데모인 던지바 데모
4: 데모인 데모인 따탕 담흔 잔드르그토니 쵸응니요 톰노 템드시고
6: 야야르사
4: 뜨그나 아른게 샤르가 톰노기 뇽서 카브다즈그나
6: 레레 당아이나 아르텔딘디런 톰부그남다 까까와인 사르텔로님 모모사친 거케르긴 사니 응옴사르사 일리예톤 산다니 아 다디가 샹체나바가 리콘 고틀 타게 이마나바 치나바가 카타나테네 달리 샤파가 포르트미 오치크탐크엔 렌더크 바드나 펠레오너 테나 타스나 크 바딘바 디타니 아랑겐 란다나 만다네 달리 샤르가 가니와 토노데 숨삼 비타나르가게 유트토 비타나르지게요 데인진나 데인 고틀 리콘 아치나바 츠마라냐 코리 비타네 과친 체게시게요 마테타 지쇼 샤파가 포르트미 오치크탐크엔 렌더 탐칠라 지사 예나탄 그르게츠크 탐크엔 달라 마니 롭존탄 바파이니 체나바 샤샤르기 과친 체고
4: 야야 쵸릉게 티나 테릉게 타 녀만데 쵸릉아 쵸크샤야 키큐 테릉게 흐탐실 반드나 바즈 쮸므르삼크
6: 샤야 흐탐실 반드르가 존 선인 조지나 히치트 키히르 보니 르장트케 이원데노니 카나 흐탐근 콜로 요니 코나르 키멜로니 흐탐샤나 카르치 뜨게지그니 다그나 테와 그즈르 제지그니 뜨드레타라 영 와르 고지 세라니 찌글론 티타르글 흐탈란 쪼진 세라니 찌사치 나르케 강가 당가 쵸 아름근 도모드케 제손나리 테이타나 나르니 근데 이샤라 삼로드 땅오나 피쇼난데는 거 녀드르가 조티 노네이나 흐드메야란 쪼케 킬로니 사마르그는 거 지르오니 타지기기다가 옹기치고니 톰글랍친치 만나 마도가 니타네 샤르가 안이와 토노데 손니 조지나 아기르긴 나바 토코 나바 예만 나바 아 따성 더덕 탐치가 잡치르타 타네 랑게 인지나요 리타롱타 그간게 토노데 하창 갑초 침부치요
4: 야야 타나 마온파나 용초 탐히 지르스클람 칸데 할리 양위타 히몬데시
6: 야야 같은치
0: 야 기르긴 바르토 에마 간질 데모
5: 어 데모 쇼 데모
4: 데모인 데모인 다튼가 스파가 부터미 오케 탐케 단신 잔더카 뎀반데 인나 다르타니 센지르 송지 그나 간드빈기나 아타 룬데 뜨거랑 샤주파 예누라 타니 인기나 다튼이 영 아타카 뎀바긴 디 고지 와르스 탐칠랍식 누 고름기 토니 르긴디 냠뇽라 나나 뇽스 탐칠 쳇드무지 달튼 오케 탐케 르그니 에콘데니 카브다즈가 톤톤즈기나
5: 올럭소 다 나 선진나 그 저안들이 다 다튼가 그 뎀바 아름바 든 든든스가 단디 셴듬게 되시기는 아 대나가 른거 용서서 치즈르즈나 로레데 그 로레 아 다시게 제지 제르 아 타제뜨 아 어디게 제이 아 드긴 조고는도 그다 하처 삼아기를 힘들 대나 너무가 담흐이 란드르즈 듭고누가 무기 치즈르즈나 아 단디 뭐가 뜨거워서 그랬네 데리 다 주고 소름도 장도 괜찮 칸나 죽고 아 딘초 쇼고 세코 종거 다 당에라 수중이 나 죽고 바가 부상나 죽고 아 네모고 더 흐즈 젤리 네모즈 드고노 그 진선 아무게 찾으라 당나 아 다 다버그 그가 아 주고 신 초 예르진 주고노 아 다 머그 다르진 주고노 아 르그니 담치포 그가 예르지 공파단 주고노 그 네모즈 같은 데리 오다 더 네모즈 글라칸다니 당 후이세 고노 네모즈 그자라 좀데리니 오다 저거 그린데 도군데 진진 답픽 것은데 그저 군도 소들 나 대인당나 아 다다 통소티 용나 아 저거 총 시바 아 다 루트쟁 그 그가 저거 다 시바 총 총소 나가 시고 아 저저 시가 담고 시노 시가 요과 총 아 대 저거 시마 담지 보고 세바 아 다 시마 담주고 세바 이제 나라 소 아 다 원체나 저러나 세기시 등 아 다트란지나 그가 지나는데 란더기스 같아 있던가 어 다트순지나라 양 안나티나스게지 지 체추니 아 그주 선지나라 양스게지 지 안흐지게지 요니 디모가 남바스 신다
7: ᱛᱟᱛᱮ ᱦᱮᱱᱥᱤᱱᱤ ᱠᱷᱟᱨᱜᱟ ᱟᱪᱩ ᱥᱤᱯᱟ ᱡᱩᱜᱩ ᱠᱷᱟᱨᱜᱟ ᱛᱟᱢᱦᱩᱭ ᱜᱮ ᱠᱷᱟᱨᱜᱟ ᱥᱮᱯᱟ ᱜᱟᱨ ᱢᱟᱱᱫᱟᱨ ᱫᱮᱱᱡᱱᱟ ᱛᱟᱛᱚᱱ ᱛᱟ ᱥᱩᱠᱥᱩᱥᱩᱱᱤ ᱪᱩᱜᱩ ᱛᱟ ᱨᱚᱝᱡᱩᱜ ᱥᱟᱥᱟ ᱜᱮ ᱠᱷᱟᱨᱜᱟ ᱞᱤᱠᱟᱨᱟ ᱱᱤᱢᱚ ᱜᱮᱜᱟᱝ ᱜᱮ ᱱᱤ ᱢᱟᱝᱵᱚᱡᱮ ᱭᱚᱝ ᱢᱟᱛᱩᱥ ᱛᱟᱛᱚᱱ ᱪᱚᱱᱡᱱᱟ ᱠᱷᱟᱨᱜᱟ ᱱᱤ ᱱᱤᱠᱷᱟᱨ ᱥᱟᱯᱡᱤᱞ ᱱᱤᱢᱚᱡ ᱜᱮ ᱱᱟᱜᱟᱥᱤ ᱜᱚ ᱠᱟᱨᱟ ᱱᱫᱟ ᱛᱟᱢᱪᱤ ᱯᱚᱛᱟ ᱥᱤᱜ ᱛᱟᱢ ᱥᱤᱯᱟ ᱜᱮ ᱱᱟᱜᱱᱤ ᱥᱤᱣᱚ ᱛᱟᱜᱫᱟᱥ ᱛᱟᱱ ᱫᱤᱜᱮ ᱠᱷᱟᱨᱥᱢ ᱛᱮᱨᱟᱝ ᱫᱤᱠᱷᱮ ᱰᱟᱱᱫᱨ ᱥᱤ ᱭᱚᱝᱱᱟ ᱛᱟ ᱠᱩᱡᱩᱜ ᱠᱚᱢᱵᱟᱭ ᱱᱟ ᱪᱩᱠᱩ ᱛᱤᱱᱪᱚ ᱠᱷᱟᱨᱜᱟ ᱛᱟᱢ ᱥᱤᱠ ᱧᱟᱢᱡᱮᱨᱤ ᱱᱟ ᱪᱩᱠᱩ ᱛᱟᱢ ᱜᱮ ᱠᱷᱟᱨᱜᱟ ᱠᱷᱟᱨᱥᱤ ᱱᱟ ᱪᱩᱠᱩ ᱛᱟ ᱦᱚᱢᱚᱢᱟ ᱦᱚᱢᱚᱢᱟ ᱫᱨᱱᱟ ᱠᱷᱤᱜᱟ ᱛᱟ ᱭᱟᱨᱡᱤ ᱠᱚᱢᱯᱮᱞᱟ ᱥᱚᱭᱚᱱ ᱚᱛ ᱫᱚᱠᱚᱛ ᱛᱟ ᱠᱟᱨᱟᱝ ᱱᱟᱥ ᱛᱤᱱᱟᱹᱜ ᱛᱟᱱ ᱫᱚ ᱛᱟᱨᱚᱢ ᱨᱮᱣᱟᱡ ᱜᱩᱱᱩ ᱪᱷᱤᱡᱨᱟ ᱛᱟᱢᱟ ᱛᱟᱱ ᱫᱤ ᱡᱩᱜ ᱛᱟᱢ ᱥᱤᱠ ᱰᱟᱱᱫᱨ ᱛᱮ ᱪᱤᱱ ᱰᱟᱱᱫᱨ ᱠᱷᱟᱨᱢᱚ ᱜᱟ ᱢᱩᱭᱞᱟ ᱢᱤᱱᱡᱟᱱᱟ ᱫᱮᱞᱤ ᱛᱟᱝᱟ ᱥᱩᱜᱟ ᱠᱷᱟᱨᱜᱟ ᱛᱟᱢ ᱥᱤᱯᱟ ᱛᱟᱢ ᱪᱤᱱ ᱡᱤᱱᱟᱨᱟ ᱛᱩᱢᱨᱤᱡᱱᱟ ᱠᱷᱟᱨᱜᱟ ᱨᱟᱝ ᱨᱟᱝ ᱥᱟᱪᱟᱱᱤ ᱛᱟ ᱪᱷᱚᱣᱟᱨᱟ ᱛᱚᱱᱪᱤᱠᱟ ᱠᱷᱟᱨᱜᱟ ᱱᱟᱨᱪᱩᱡᱟ ᱫᱤᱢᱩᱜ ᱥᱩᱠ ᱥᱩᱥᱩᱱᱫᱮ ᱠᱷᱟᱨᱜᱟ ᱥᱟᱯᱥᱤᱠ ᱥᱤ ᱫᱮᱞᱤᱱᱤ ᱛᱟᱢ ᱥᱤᱠᱟ ᱡᱩᱜ ᱛᱟᱢ ᱠᱷᱩᱭᱜᱟ ᱨᱜᱤᱱᱤᱱ ᱫᱟ ᱢᱤᱱᱛᱟ ᱛᱟ ᱦᱟᱝᱜᱩᱱᱫᱩᱱ ᱥᱤ ᱛᱤᱱᱨᱩ ᱠᱷᱟᱨᱜᱟ ᱪᱤᱱᱪᱩᱠ ᱠᱷᱟᱨᱜᱟ ᱛᱚᱱ ᱱᱟᱵᱟ ᱱᱟᱥᱩᱱ ᱫᱟ ᱫᱩᱠᱩᱱ ᱫᱟ ᱠᱷᱟᱨᱜᱟ ᱨᱜᱟ ᱧᱟᱢᱧᱩᱝ ᱭᱩᱪᱩ ᱛᱤᱱᱨᱩ ᱥᱟᱪᱟ ᱭᱮᱢᱨ ᱜᱮ ᱠᱚᱢᱥᱩᱱ ᱫᱟ ᱫᱩᱠᱩᱱ ᱫᱮᱭᱟ ᱠᱷᱟᱨᱜᱟ ᱥᱤᱜᱟ ᱠᱷᱟᱨᱜᱟ ᱫᱤᱥᱟ ᱭᱩᱪᱩ ᱛᱟᱫᱟ ᱥᱤᱜᱟ ᱠᱟᱨᱥᱤ ᱪᱷᱟᱡᱨ ᱡᱱᱟ ᱥᱩᱜᱟ ᱛᱟᱢ ᱥᱤᱠᱟ ᱫᱟ ᱥᱟᱱᱤ ᱥᱤᱠ ᱛᱟᱢ ᱥᱤ ᱢᱟᱨᱟ ᱟᱱᱫᱟ ᱥᱩᱠ ᱥᱚᱥᱚ ᱜᱟ ᱡᱩᱜ ᱠᱩᱢᱟ ᱜᱟ ᱛᱟᱱ ᱫᱮᱢᱩᱜ ᱛᱟᱢ ᱥᱮᱯᱟ ᱢᱩᱝᱩ ᱭᱚᱝᱮ ᱫᱟᱱᱟ ᱟᱛᱟ ᱠᱷᱟᱨᱜᱟ ᱠᱷᱮᱡᱤᱱ ᱡᱱᱟᱨᱟ ᱡᱩᱡᱤᱱ ᱡᱱᱟᱨ ᱠᱷᱟᱨᱜᱟ ᱟᱡᱟ ᱥᱤᱱᱟᱨ ᱛᱟ ᱦᱩᱭᱡᱤᱱ ᱡᱩᱜ ᱡᱱᱟ ᱥᱩᱜᱟ ᱛᱮᱱᱟ ᱛᱟᱱᱟ ᱟᱱᱭᱟᱝ ᱜᱟ ᱛᱚᱱᱫᱚᱠ ᱥᱮᱠᱩᱱᱩ ᱛᱟ ᱦᱩᱭᱡᱤᱱ ᱡᱩᱜ ᱡᱱᱟ ᱥᱩᱜᱟ ᱞᱤ ᱡᱤᱢᱰᱤ ᱜᱟ ᱛᱚᱱᱫᱚᱠ ᱥᱮᱠᱩᱱᱩ ᱛᱤᱱᱴᱚᱭᱤᱱ ᱡᱱᱟ ᱥᱩᱜᱟ ᱛᱟ ᱨᱮ ᱫᱮᱣᱟᱱ ᱨᱤᱜᱤᱱ ᱛᱮᱭᱚᱝ ᱡᱩᱜ ᱥᱮᱠᱩᱱᱩ ᱡᱟᱠᱤᱵ ᱠᱷᱟᱨᱜᱟ ᱥᱟᱴᱷᱤᱢ ᱞᱟᱥᱩᱜᱟ ᱥᱮᱠᱩᱱᱩ ᱛᱮᱦᱮᱱᱡᱤᱱ ᱮᱪᱩᱜᱟ ᱠᱷᱟᱨᱜᱟ ᱥᱤᱱᱠᱤᱢ ᱠᱷᱚᱨᱤᱜ ᱞᱟᱥᱩᱜᱟ ᱥᱩᱵᱤ ᱜᱩᱥᱩ ᱛᱟ ᱫᱤᱢᱩᱜ ᱛᱚᱱᱫᱚᱠ ᱢᱟᱜᱟᱡ ᱜᱮ ᱫᱮᱫᱟ ᱥᱩᱜᱟ ᱛᱟ ᱛᱟᱢᱥᱮ ᱯᱟᱡᱟᱱ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ᱠᱷᱟᱨᱜᱟ ᱡᱩᱜ ᱭᱮᱢᱟᱨ ᱜᱮ ᱠᱷᱟᱨᱜᱟ ᱧᱟᱢᱧᱩᱝ ᱭᱤᱥᱩ ᱠᱚᱱᱥᱤ ᱟᱱᱫᱟ ᱛᱟᱢᱪᱮ ᱯᱚᱨᱟ ᱛᱟ ᱫᱤᱥᱟ ᱭᱚᱜᱩᱜᱚᱥ ᱵᱩᱱᱩ ᱛᱮᱭᱤᱱ ᱫᱟᱱᱟ ᱛᱟ ᱪᱩ ᱛᱟᱢᱠᱷᱤᱡ ᱥᱚᱱᱡᱤᱱᱟᱨᱟ ᱛᱟ ᱛᱟᱢᱠᱷᱤᱜ ᱠᱷᱩᱡᱟ ᱛᱟ ᱫᱩᱠᱩ ᱛᱟ ᱡᱤᱥᱮᱱ ᱡᱩᱡᱨᱟᱥ ᱱᱟᱝᱡᱩᱝ ᱛᱟ ᱫᱩᱠᱩ ᱛᱟ ᱡᱤᱱᱛᱷᱟᱱ ᱡᱩᱡᱨᱟᱥ ᱟᱛᱟ ᱪᱚ ᱱᱤᱝᱟ ᱥᱩᱠᱪᱤᱜᱤᱱᱤ ᱪᱩ ᱛᱟᱢᱥᱮ ᱯᱟᱜ ᱠᱷᱟᱨᱜᱟ ᱭᱚᱱᱫᱟᱱᱥ ᱜᱟᱨᱟᱨᱮᱥ ᱟᱱᱤᱜ ᱞᱟᱠᱟᱱᱤ ᱠᱷᱟᱨᱜᱟ ᱛᱟ ᱪᱩ ᱴᱩᱝ ᱦᱟᱢᱨ ᱜᱮ ᱠᱷᱟᱨᱜᱟ ᱥᱚᱡᱤᱱᱨᱜᱤᱱᱤ ᱯᱷᱟᱛ ᱥᱩᱝᱜᱟᱱ ᱫᱟ ᱫᱩᱠᱩᱱ ᱫᱟ ᱢᱟᱱᱛᱟ ᱛᱟ ᱠᱷᱟᱨᱜᱟ ᱥᱟᱨᱛᱩ ᱡᱱᱟ ᱪᱩᱠᱩ ᱡᱤᱱᱡᱟ ᱡᱱᱟ ᱪᱩᱠᱩ ᱛᱟᱨᱯᱤᱞ ᱡᱱᱟ ᱪᱩᱠᱩ ᱟᱛᱟ ᱛᱤ ᱥᱩᱠᱛᱮᱞᱟ ᱛᱟ ᱪᱩ ᱥᱤᱜᱤ ᱱᱤᱣᱟᱱ ᱫᱚᱱ ᱛᱤᱵ ᱡᱤᱨᱟᱥ ᱠᱩᱱᱩ ᱛᱟ ᱛᱤ ᱦᱮᱱᱪᱤᱱᱤ ᱠᱷᱟᱨᱜᱟ ᱥᱩᱜᱩ ᱛᱟᱢ ᱠᱷᱤᱜᱟ ᱢᱩᱜᱤᱛᱟ ᱛᱟ ᱪᱷᱤᱡᱨᱱᱟ ᱫᱤᱢᱩᱜ ᱛᱟᱜᱚᱥ ᱜᱮ ᱡᱤᱞᱤ ᱫᱮᱞᱤᱱᱤ ᱛᱟ ᱡᱩᱜᱭᱟᱨ ᱠᱷᱟᱨᱡᱤᱠ ᱠᱷᱟᱨᱜᱟ ᱥᱩᱜᱩ ᱨᱚᱝ ᱨᱚᱠᱟ ᱛᱟᱢᱪᱮᱞᱟ ᱠᱟᱜᱟᱱ ᱛᱚ ᱡᱮᱱᱥᱤᱱ ᱛᱟᱢᱪᱮᱞᱟ ᱛᱟ ᱥᱤᱫᱱᱟ ᱠᱷᱟᱨᱜᱟ ᱭᱟᱨᱠᱤ ᱠᱚᱞᱚᱥᱩ ᱪᱤᱱᱥᱩ ᱠᱷᱟᱨᱜᱟ ᱢᱟᱱᱛᱷᱚᱝ ᱜᱮ ᱥᱩᱜᱟᱱ ᱡᱩᱡᱩ ᱢᱤᱨᱜᱤ ᱭᱟᱨᱡᱤ ᱭᱩᱝ ᱡᱩ ᱛᱟᱱ ᱫᱤ ᱥᱩᱜᱩ ᱠᱷᱟᱨᱜᱟ ᱠᱟᱢᱟᱛᱚ ᱦᱚᱱᱫᱟ ᱢᱟᱝᱜᱟᱛᱮ ᱥᱤᱜ ᱜᱟᱭᱣᱟᱨ ᱛᱤᱥᱣᱟ ᱠᱷᱟᱨᱟ ᱡᱤᱜᱩᱜᱩ ᱡᱤᱜᱨᱟ ᱜᱩᱱᱨᱟᱥ ᱠᱩᱱᱩ ᱡᱤᱢᱥᱤᱱ ᱛᱮᱭᱤᱱ ᱛᱟᱛᱮ ᱦᱮᱱᱪᱤᱠ ᱜᱟ ᱢᱟᱝᱟ ᱢᱟᱝᱟ ᱥᱤᱪᱤᱢᱮᱠ
8: ᱨᱮ ᱛᱟ ᱛᱟᱛᱷᱩᱝ ᱥᱟᱨᱜᱟᱱ ᱛᱚᱱ ᱛᱟᱱᱭᱟ ᱥᱟᱵᱟ ᱛᱚᱠᱤᱱ ᱫᱟᱛᱚᱠ ᱱᱮᱛᱷᱱᱤ ᱪᱤᱥᱤ ᱠᱟᱨᱢᱟ ᱡᱤᱜᱩᱨ ᱥᱟᱡᱤᱱ ᱨᱟᱢᱚ ᱥᱩ ᱠᱟᱱ ᱡᱚᱱᱫᱨ
7: ᱚ ᱨᱮ ᱛᱟ ᱜᱚᱱᱪᱮᱱ ᱤᱞᱤ ᱛᱟᱞᱟ ᱛᱤᱠᱚᱨ ᱛᱮ ᱜᱟᱨᱝᱜᱟ ᱥᱚᱱᱡᱤᱱᱟ ᱪᱤᱠᱟ ᱡᱮ ᱭᱚᱝᱥ ᱢᱤᱪᱩᱜ ᱠᱷᱟᱛᱤ ᱞᱤᱠᱟ ᱜᱟ ᱰᱤᱜᱞᱢ ᱨᱟᱢᱚ ᱪᱷᱚᱢᱩᱡᱨ ᱡᱱᱟ ᱚᱛᱟ ᱠᱟᱨᱢᱟ ᱴᱚᱝᱢᱨ ᱡᱤᱜᱡᱩ ᱛᱮᱱᱟ ᱠᱟᱨᱢᱟ ᱴᱚᱝᱢᱨ ᱡᱤᱜᱩ ᱜᱚᱡᱜᱚᱱᱚ ᱪᱷᱟᱫᱟᱥ ᱪᱚᱜ ᱥᱚᱠᱪᱤᱱᱮ ᱠᱷᱟᱜᱟ ᱟᱡ ᱥᱟᱥᱩᱠ ᱠᱷᱟᱜᱟ ᱥᱚᱠᱛᱮ ᱢᱤᱱᱡᱩᱥᱚ ᱡᱩ ᱢᱤᱧᱮᱝ ᱨᱟ ᱛᱮᱣᱠ ᱥᱚᱨᱤ ᱛᱮᱱ ᱛᱟᱝ ᱨᱮ ᱛᱟᱡᱚᱛᱟ ᱛᱮᱱᱟᱝ ᱱᱮ ᱫᱮᱢᱵᱟ ᱫᱮᱱ ᱛᱟᱝ ᱡᱮ ᱭᱚᱝ ᱛᱷᱟᱵᱱ ᱢᱟᱨ ᱛᱮ ᱠᱷᱟᱜᱟ ᱥᱟᱵᱤ ᱡᱤᱨᱥᱟ ᱪᱤᱨ ᱛᱮᱱ ᱡᱮᱱᱫᱟᱥ ᱱᱟ ᱛᱟᱠ ᱛᱟᱢᱥᱤ ᱯᱟᱜᱟ ᱠᱷᱟᱜᱟ ᱠᱷᱛᱢ ᱠᱷᱟᱨᱪᱤ ᱛᱤᱱᱴᱚ ᱠᱷᱛᱢ ᱜᱮ ᱱᱟᱝᱫᱩᱱ ᱛᱤᱱᱴᱚ ᱠᱷᱟᱜᱟ ᱛᱟ ᱠᱤ ᱜᱚᱢᱵᱟ ᱮᱱᱟ ᱫᱚ ᱡᱮᱱ ᱫᱩᱠᱪᱟ ᱮᱱᱟ ᱪᱩᱠᱩ ᱟᱱᱫᱟ ᱛᱟᱢᱪᱤ ᱯᱩ ᱠᱷᱟᱜᱟ ᱠᱷᱪᱤ ᱜᱮ ᱥᱟᱱᱤ ᱡᱚᱝ ᱫᱮ ᱞᱤᱝ ᱪᱮᱠ ᱠᱟᱨᱢᱟ ᱥᱤᱱᱫᱟᱨ ᱛᱤᱜᱨᱟᱛᱟ ᱛᱟᱛᱢᱩᱡ ᱛᱤᱱᱟᱨ ᱠᱷᱤᱜ ᱛᱟᱝᱚᱢᱟ ᱛᱟᱠᱷᱛᱢ ᱠᱷᱟᱨᱪᱤ ᱛᱮᱱᱤ ᱫᱮᱞᱤᱱᱤ ᱠᱷᱟᱜᱟ ᱠᱟᱴᱤᱝ ᱥᱤᱱᱩ ᱛᱚᱛᱟ ᱦᱟᱥᱚ ᱦᱤᱛᱠ ᱛᱟ ᱛᱮᱨᱟᱝ ᱡᱚ ᱥᱚᱡᱮᱱᱫᱟᱨᱟ ᱠᱟᱱᱟ ᱢᱟᱝᱟ ᱠᱷᱮᱠᱩ ᱛᱟᱝᱚᱢᱟ ᱛᱟ ᱛᱟᱪᱤ ᱪᱩᱠ ᱥᱤᱜ ᱛᱟ ᱛᱟᱢᱩᱨ ᱫᱚ ᱠᱚᱨ ᱛᱟᱛᱟᱝ ᱠᱟᱨᱢᱟ ᱥᱤᱱᱩ ᱛᱟ ᱜᱚᱢᱟ ᱡᱤᱨᱟᱜ ᱡᱤᱱᱤ ᱠᱟᱱᱮ ᱜᱟᱛᱟ ᱜᱮᱱ ᱛᱟᱜ ᱛᱚᱠᱚᱱᱫᱮ ᱜᱟᱯᱩ ᱪᱷᱟᱥ ᱜᱮ ᱭᱩᱝᱚ ᱠᱟᱞᱜᱤᱱ ᱡᱤ ᱥᱤᱱᱤ ᱟᱠᱪᱩ ᱜᱚ ᱥᱤᱜ ᱢᱩᱨᱛᱩᱱ ᱨᱟᱢ ᱢᱩᱭ ᱠᱚᱜᱟ
8: ᱨᱮ ᱨᱮ ᱛᱤᱱᱟ ᱛᱮᱨᱟᱝ ᱜᱮ ᱞᱮᱱᱥ ᱱᱟ ᱥᱤᱱᱩ ᱛᱤᱡᱤ ᱥᱤᱥ
7: ᱚᱭᱟ ᱠᱚᱨᱤᱱ ᱪᱷᱤ
8: ᱭᱟ ᱜᱟᱱᱴᱟ ᱫᱚ ᱫᱮᱢᱩ
9: ᱫᱮᱢᱚ
8: ᱛᱮᱨᱟᱝ ᱥᱚᱯᱟ ᱜᱟᱯᱩ ᱛᱩᱢᱚ ᱪᱮ ᱛᱟᱢ ᱠᱷᱮ ᱫᱟᱱᱥᱤᱱ ᱨᱟᱱᱫᱨ ᱠᱟᱯ ᱫᱮᱢᱵᱟᱱ ᱫᱚ ᱫᱮᱞᱚᱜ ᱱᱚᱱ ᱫᱟᱯ ᱥᱚᱱᱫᱟ
9: ᱟᱨᱮ ᱭᱟ ᱛᱮ ᱟᱫᱟᱱ ᱫᱟᱯ ᱥᱚᱱᱫᱟ
8: ᱨᱮᱛᱜᱱᱟ ᱪᱷᱩ ᱤᱧᱡᱱᱟ ᱥᱚᱯᱟ ᱜᱟᱯᱩ ᱡᱟᱝ ᱤᱧᱡᱱᱟ ᱫᱤ ᱨᱚᱴᱚᱵ ᱠᱞᱤ ᱠᱷᱩᱭ ᱱᱮ ᱪᱟᱱᱤ ᱪᱩᱨᱝᱜᱮ ᱛᱟᱨᱛᱟ ᱥᱟᱪᱤ ᱠᱟᱪᱷᱟ ᱥᱤᱫ
9: ᱟᱝᱟᱨᱟᱝᱜᱮ ᱥᱚᱱᱡᱤᱱᱟ ᱛᱟ ᱚᱡᱤ ᱛᱟᱢ ᱠᱷᱮ ᱫᱟᱱᱥᱤᱱ ᱨᱟᱱᱫᱨ ᱠᱟᱯ ᱛᱤᱱ ᱫᱚ ᱠᱚᱨᱟᱝ ᱫᱮ ᱤᱧᱡᱱᱟ ᱛᱟ ᱢᱟᱪᱩ ᱤᱧᱡᱱᱟ ᱥᱚᱯᱟ ᱜᱟᱯᱩ ᱥᱚᱡᱤ ᱨᱤᱱᱤ ᱛᱟᱨᱯᱮ ᱥᱮ ᱪᱤᱜᱱᱭᱟᱨ ᱠᱟᱝᱜᱮ ᱤᱧᱡᱱᱟ ᱛᱟ ᱟᱨᱩᱝᱪᱩᱵᱤ ᱭᱚᱱᱤ ᱡᱤᱢᱥᱤᱱ ᱛᱟᱢᱚᱫᱨᱤ ᱱᱟᱫᱚ ᱠᱚᱱᱫᱮ ᱤᱧᱡᱱᱟ ᱜᱚ ᱠᱟᱱᱤᱯ ᱥᱤᱜᱱᱟ ᱡᱟᱱᱛᱟ ᱱᱤᱥᱛᱩᱝ ᱡᱚᱵᱡᱤ ᱞᱚᱜᱚᱨ ᱫᱟ ᱴᱤᱠᱩᱱᱟ ᱛᱟ ᱤᱧᱡᱱᱟ ᱛᱟ ཁྱི ཕྱད 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아리 선전 트럼프의 치킨이 단도네 아리 예릉라 지춘 체비 먹던 급출 페이지 작업 시요 몰라 원정 예릉 등 외크르 자크브 잔터기 아르 쇼라 레셰토니 아리 니르크브스 예릉라 동등 먹던 위 레셰시라 이젬선은 제도 쇼 소설 토미 팀튼 지 점시 접선라 능툰람 조니르 등 쇼용 자와니 허르무츠 존크 거군제파 대등 냠터 예릉 그냥든 지클 메프르 소아스콘테 트럼프의 단도네 남아가톤노 동덕동위 인가춘 메프르소 지른 타바숑 요몰레 원정 헌존네 쇼소심 조니르기 팀튼 조제 데레레 에랑 냥주르 지가 에랑가 먹쇼 헌릭 지르카차 정니 니세페와타나 아리 센진 지가 에랑가 파르굴 참조 베레신 너젠탐 사라시긴라 에랑가 먹훈네 도존 체히제 남버그니 요칭 요츠라 따그르 예쁘시오 바타네 에랑가 쳔줄 보정기 아르 냠충 가춘 베비 타츠그드게 에랑 냥주르 지다 동니 세페와타나 치흐치긴인 에랑가 쳔줄 보정 알라그치이 파키스탄 까먹가 진돈 콤보 무니아르등 터키 쳔줄 보정 페든 소티 쳔줄 론친 페사르치 소소르 카브르등니 사크지그니브등 대진 아르등 레스라칭 가출 라 삼치르 제르시 바등 키 아르 냠충 가출 마페디 타츠브르가 년더 아리 냥줄 지그니 세페와타나 치흐치긴인 소티 제진 점큰등 거지 론친 진근 치흐치우슨 컴큰 모한 모터이 틀릉포등 카브르등르티 아르 쇼치가 예릉라 동덕 동머릉 위르케치브시

0: 로마거 랜두 세세르 군우가 세르긴데인
1: 더 토마완노 신지 포냥 곤좀 바 체험도마다 아까 체험 다시 신이야 수시 실리 공물리신 만나용 거 다 말랐나 탐나 파탄 실라코 카메 비타시 몬드 스타니
0: 과전치
1: 저 다다치 신이 군우 냥체 영화 찍는
0: 아디
1: 아리와 카토고
0: 아리와 카칸다케
1: 야 뜨다
0: 탕아지 마글렌 세나가영 문테다시그라 추어리와 공하고
1: Yeah,
0: yeah, demo.
1: Yeah,
0: demo. Yeah. Where to put your demo?
1: Oh, don't go to the demo.
0: Demo, yeah. Yeah, to put it, Sandani, Kodrio Nugalama Pmudo Magge, Rjandu says you're going to get here in this as Galak Chikerji.
1: Toma, the television, and I'm here on a Shadak Tanji coming in to the Tanji.
0: Quatinchi.
1: Demon girl, Dr. Kastay, Lama, Totam, Dom, Dom, Dom, Dom, Dom, Dom, Dom, Dom, Dom, Dom, Dom, Yamal jam chetrena toksum gom dam yango dasam pe jitam tak pandi ye.
0: Ade.
1: Yamal tak po tak ma yamal afsham jik tam jik ma yujen bi tam dul lakh pandi ye.
0: Ade.
1: Dan te ne ke de ka konsom da.
0: Ade ari wa ka konsom ze tin na chim men te tang chu len chen de nyem bar ga se she tang ji ma gel len chen nga yang nga chu len chen den gu chama tha chi kha par khura chu ri wa ti te ra ko nga go.
1: Kadin che.
0: Ya tin na ne ka kadimu.
1: Ya ne ka demo ya.
0: Ya.

0: 정성 특차총나 그 망완이 이제나라 중글 챔부들이 라즘 도덕덕지긴 야 팀촌이 지금샤나 다적적나 그이그나 노체리 다샤샤나 하크즈비그 노체리 니샤바 특근중스미니 안저적 소리 인적스미니
1: 야르소 데나타 테랑소니 송나타 그 챤든베르거긴 남바탕 타니 스타모아 남바 챤남바 셔투란 삼접자시 데르그시오 아 타이나 테랑소니 송나 크게 컨리타지나 나스캅스바프 크탐지고 그 나티스바프 차르고 그 가샤카유치가나 사투츠고나리 나니르잔론데요 서그제브린고나리 테랑마 트그라샤카스테브시고나리 나비잔다르몬바프시고나리 나사랄몬코르시고나리 당학뜸도 그지 측측노 간단나홍진 벤상노 너크르게 강리다지나 잔차라 니스탕다 거크르게 강세이나 차치등 어겐센더 나서류체서스트키지 간학청 사마양비키지 너과 카스타르나스타키지 키콜롱스케스타르타키지 그치우샤나가 아르가는 거 테르가긴 나시 마르가나가 크지긴 다세가디나 나카오 파상고 나가나가 무상아 나름샤 무상아 나아 그요티 타토 마스터가테 콘동 그냐마 마스터가테 송나 차콜레오티 남종종체 송나 흥소레오티 얼고 그렇게 컨세지나 그렇게 저타는 게 있음세니 아는 강자한테 디마체피 그렇게 컨세지나 니센세나 그렇게 군바세니 인데 그렇게 무슨 탕자한테 언데 모드기 요노나 알로 아세니 나랑로 왕세니 Terengi samkang kar kar jak tang tang ni lor ka gar jar ko ta ke shi ngi terang kar ge kan ri tu zine na ngi cha cha ni ko ti na ri kan ge ji ngi go zro na ga nya na ko kan ge ji ka sta ngi xi xi shi ga ta se jor jan chi tho mai na ngas ta mar gi sam chi cha ko le uti ngam tong mar gi ga ra ter mi so le go ni nya ma o de nga ka o pa sang se ku nu de kar ge kan se na ma mu cha sta se ngu na re ndu ti na yig na zgin na ri ya The Quenan Jamnas Ginaria. The Nurkish of Jarsabje, Panas Gino, the Serviche Sarsit Gogo, the Nakshon Rama Yamji Gogo. Ode, Tell me, Saka Dongsi Jana, Sandu Jaksim Chinese Utana, Lostinia Kersanga to Quena, Neran Samsona, Zongin Dongsi Jana, Nishan Kardana, Hungi Tugs of Jana. Ode, Tashang and Topa Tepu Chinzuka, Wichitona Hambu Chinzuka. Ode, ndako ni cheri kirge kansi jira, tenang nang skan jina, ta yukazu chaga yo koko. Kishi ingu nyan tang zi kira, lukwa chang tang zi kira, nyatuk lukwa chang tuk zi kira, langtak lukwa ngo tuk zi kira. Khoi ringa sotin na adu, ganang hamu ringa kirge kansi jina, kishu chuk tang dadi. Ode, ndi kunga kirge kansi jina, yara yonon da, gampang tonu go kirge stakak shi zonu. Kunga lhasin dukri ga kyo ma marka gadir gango zi, ndi kirge stak tang sim jim jiga onari ya, ndar stak aya sur zin onari ya. Ode, ndamurgo hachim shen tuk shara hangi, tira ngang shabdak mi kirge shen tarir ya kukara, tayin nyan margo, kakang lung kor kur zi gonari, lime tuk shir zi zi gonari ya. Ano, kirge tuk chigin. Ya, ndi han chikim zoni songna, takna ha mu rangga, lam shcha mu rangga, kirge kong ritab zi nina, ta wun mi kirge nduk cha. Tam da zon zoni songna, tam

야, 저들친 잠지 형님이 나 총무치 쪽서 제초 정말 대모였나. 조치단비 흔들어 문득은 이렇게 전이 다양 조소마 나초 탐문아근우게 길게스지라 총총때 총은 오스클라 롱튼지 체더 결나 총무치 쪽 남라 거득시비 나 총시비르가슬 타통 린츠능니 한든 좀성 나이나 린츠는 돈슨바 아치노르 소인. 야디나 토마르 쪽보 총총수 가야는 그 공성 조시 용의 자힘 흔든 시와 당냠드 디나 데른 그 부자 바슨 그 나총시비르 가스 타등 린슨 드질다 등이 쪽보 총총수 등 영지르 어초 탐은 그 스테라 총총 대근능님 좀제 총무 르가초 첸보치게 열 라든담 그 쪽보 총총 저영 대신 빔 흔든 시

야나총 주보서 디나 대릉급사 바성님근나 총시배가 슬타성린슨다그나 아직은 하르신다 주보 총총서를 좋게 등질급 삼바등 티바가시급 삼바 르비 가르콩급 삼바지 삼바 총목숨 고득시여대 대릉급 좋게 등질급 삼바 총원다그나 주보 총총서가 야는급 공성급럭지스 고득시여노그 실 동무인지나 도적 총총 다리 드마글릉노그 조보스니 실은 해모즈그라 데문 다른 영 지마 총총 아양시 흑직글릉노그 메토 데문스니 게스라 종라 통식 영 데른 게 조기 드긴저그 삼바 총다그나 고득시열 팀츠르 데른 조기 드긴저그 삼바 총다그능니 린슨 타통거스글름제데 아릉글릉근준통 옴지리 자득시여 큰거 조보 총총여나 가르톤니 린슨 타통거스글름라 카버등 용르가서시 린슨 타통근거 카브릉정득거든 치득슴이르거슴든 나릉아당 득거든 치득슴이르거슴든 티게노 조보 총총세비제메라 야 참바가 니완지나 티바 가르치가 참바 청운다인 디른가 티바 가르치가 참바 청운다기능아 아직의 조포 청청철 알근 조바 체릉르가 제삼능 자비 아영스제 쇼바 셀고노가 차시 대비 청운다기능니 대포 초흐니세니 담지즈그라 데문 다롱잉 조포 청청철 삼식라토위 찬르바 니그든지 총티가 담질지 체츠르냐 주샤지인 야, 되게 한치니 마친 좀 지금 보면 치킨거 나중 주부 집에비 담회 통식증 되는 게 티바가 식가 삼바 정원되는 거 그렇게요. 그리고 이 가르콩거 능도 점성 소시 타그 희샤리 시비 유츠를 신라 저위 곰시디 가모니 지르기세니 너무 그 희샤 통식잉 조보 총총처 등 알게스 조보 총총체 파마남브르 냠실샤시인 대한진의 대릉 티바가시크 삼바 청문대근능드 가야능 가스감다 등스타니다 등이 아랑니지 사르덜그노게 담질등 영나 세파 어중 담회 캄츠라스과 조보 총총처 냠실샤한테나인 가르신 린슨 타통 그글름라 페퍼가스시 린슨 타통 근가 가브랑 정득거든 치그득슴 니르거슴든 나릉아든 득거든 치그득슴 니르거슴든 티기노 조보총총 성마게 일라사우이리즈노요라

0: 말이 샵즈 알아래
1: 젠 게르겐 바진 라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저 참퍼시니 알아가 잔더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 나청 시적서 디나 다스타잉 아초 데릉 조키 튕지르 참바 청원다기 나식 조일 레 코네 아징 오틀 시슨 바터 데릉 조키 튕지르 참바 청원다기 나 토머 쪼보 청청 체인 헬마 거직 시요노 그 실라 동모인지나 로적 청청 다리 드마글랑 노 그 쪼보 세네 랭즈긴 터지다 야초 송마게 냠게 쪼보 세고노 그 제크 헤몬데 로뇽 탕식샤

Yana chung zhubo se gong ne chi zhub zhub chung chung dari zhuma ge lang no ge zhubo se ni leng nye mo zga nye nare la. Yadi na nda ning mat de achi ge zhubo chung chung chore dirin ge tiba gashchi ge chanba chung da ge nang a go zhig shi yo no samshi la shto wi chan zhig ba nye deng ge zhun ti ge dam je zhub shir. Я 아 남시르바와 치임바레 콩충 시피티네송 삼루스동아땅 안기운 자문소지르 하징르가니 마츠그 르그소시피 안기우드그징 하징 흐셉징 몸차르와드그드긴깔 니든 어궁루 제니가스땅 톰증다시니 판캉니르요비 참성식라 가니층아야니 다뇽 콩네 그추세지르가비 늘와 청청시엠비 스타리땅 소리 토아스지 첸츠르젠제 자치 청청 다 소지와레 탕흐라 콩기 얼롱크르 청청시 지바땅 데니 시와시 그존니 얼롱크르 콜린든제 스크프트가땅 으즈가쩨 시윈든타테 통타블라 사마타비 저독가식 Шеви, джердугди сачил хы гэнгю джин дэндар джигни. Шгэнгтагла, юнгдэн хчарта бивана, колу нэнги куршунгари. Юнг тэнхэла, кэй хэнгэмдэн хэдэм вэчэнни чэсэл джигин зэньюн. Нэнджин хчарэн харвадан нямдэ чэсэгэнэнгэ чэтэ, кэй канэнгла сэгдэ. Гэнэлэ лэнгни нэншум шэбэр шгэдатэн зэньюэл. 你等起吃起这些菜等第回不走的嘛事了打动我都出个没弄等了这么痛恨了而今天出来什么这些把等而我们这些人还真而干的而今天麦坑个经历是随心着等空笼的雄起天个经着这个路吃不起土可能不是不是不是 도중 초지 조한 하츠홀라 아진치 메프 삼식능 저르가 이나잉 쿠 아냐니 콜라 호치르다르 마치브르 싱데바탕 총니르치 쇼라 도중 셰르다 지금을 니그든 레르그 데드글라 머가비 아진테 아릉 치브 카르게 나근디브스 신니 호치르다와릴 아니츠르데 쿠 아싱기 히지 샤트브세데 고 이진 야, 다 실승리 회찬던 제시. 저는 영나 먹고물 글람바시그래. 때문에 시투지 히르브젠 거 뭐시그래. 지셴용. 니든지 데이터를 디인정으로 삼식 넣었던 도시베 심식시 브르단니 찬식 그 점지 글라나 메바시글 넣어릴.

嗯不特殊的格兰春的的里吞当时等你得破莫的格阿克参巴的阿克马特阿克阿布但中阿克参巴的吞他这里写字得破破的格你就过那么里切地了看那还有用过那个 아크 참바즈리 키 진더 니어젠나 아르호세기오너리 거기 어느센 마즈 다 니가라 어느 밤에 있는 코트헨너리 다 지리다 땅이 마티 노거센 그 대포 모더라 마티 머게 도슨 세슈라 다스 아크 참바그 샤포다 니가 니 머치가 조조라 머키가 던돌이 심즈가 샹드니가 문조급에 너니가 뽑아 치거리 야 니 초스타즈길 던돌이 그렇게 사니 얼도즈릉이 대포 자다다니가 니슬 흥이 흥당스 대포 모드 흐트그망은그 아레마 지송스 레자라 대포 포터가 슈바 디브즘 디브즘이 땅다 크게 살고이 무슨스 스티츠크 아까 참바가 어도가 허위 흐송한자 대포 모터가 아니슬 터그나라 다 아까 참바가 머그 초가 사땅즈 던돌이 심바 알드가 강이 아니그체 저저라다 걸런디 랑스 대응 내응 스케츠 원반자오 대응 내응 시바자른자오 대응 내응 안가두 정식은자오 대응 내응 조세나 참비 머스세르가 대응 내응 티땅성 참바 테메젤라 대응 내응 더즈리 올랄응이 니스 까트르 대포 포터그 합차즈그자비 하하 나 흐밀 더 세르쇼라 올로르지가 야랄랑탕스 마시르 대포포드 흑하이탕스게야 대포포드그 하차지그쇼라 야랄랑고노르기 대포모드라 하칭무사이 치즈그쇼고라 마히 담르게 쩍능아 총이 흥탕스 대포포드그 니츨터르기 쩍득초리 퍼튼 하시크 대포모 살나 카요노가 사디 대포모가 오와 바프당노 다슬 대포모드 세스꾼엔 칼리 타르슨스 드니송다 당다 대포포드가 긍두드 그리스미네노 히송즈야 야저부정청서 대포초흐 니즈르고노가 담질는데 아치그샬리 차르송아 야 담질는데 니니용나 저부정청서 니슨 간자토터그 양나 담질는데 그능나 아주 삼르동지 간자요크 릉르울란드문 카후즈고니 요노마니 스탐 크리미나 샤스미라 시 초카마흠 사스미 뜻이 너무니 리타라 그리다 잉 릉가 요사그 코리다땅 흐트니다땅이 사땅 람비고니 그리시 좀 마스토고 그리 찰리가나 잉 가단 하손정가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리가 로그식리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 조위 가르콩
1: 로시저 제충 자위 가르콩
0: 나초 로른 단세 리피 가르콩 주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피에 가르츠 렘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형님이 나청 제적서당 나청 제적서당 냠데 나청 스피르가슬 타통 민슬라 산진비 형님이 참득 남바 데른 그 르비 카르콩 그 참바 청음다기능아 영 주보 청청초 아른 그 파마등 냠데 요비 디츠 제본티처니 와송 더질란드가 침승 토시 타그 희샤 통시 창마르 삼도 지리가 쓸때 냠줄샤 데릉 냠줄이 주기 침승 토시 타그 희샤 인지나 시비 요츠르 샨라 저위 곰시 카무니 입저게 뜻이라 나충시바망부시 쇼바 얄릉시 녜치 머티바당 영나 칼르디지 디체 쩡득머셰바 사마시지 랑니제 사플라득머셰바 타나 포브족충충망부시 어찌끄능더시급 징 아릉그 혀끄등 휘클라스과잉 문선바소 흥칠 망보시기요까 데나 흥칠 데트가 숭시 코치 샘린 남영 파마라 리다셰진율 드스타비 샤와 망보시기 시피 나슨제 로디 지름그쳐드 하징 망보릴 마치 남진지 조이철 시발라 랑니지 샤와라 랑니진 간크르기 시 스케마 양영 세기데 대등 냠데 시바느 시바 랑니 너 참성근은 그 능마식인 바잉 소르던지기 재미 대득등 참성근 다르글소 랑닐등 저 담부여비 간스맘 영나 디테크 카브다 멍부셰기 시바루 총이스카스 젤하와등 히샤등 냠뇽메바 영나 남진데 돈득시 탕 멍부르셰기바 더타빈 흥칠링 멍부시여데 대영 랑신데 드비바시그레 소샤와리리그스당니 시바그 노트당 영나 거기 노르치샤기 사티 긍임바디 니승고가 타나 머젠라르 공덕쇼아당 진츠조비 곰싱 측선지기 게데시비 나승고 고름거털 시비 노르치제긍기 젠라 공덕쇼아당 영나 젠제 응이우소 진츠브자치 데야 지름거촌니 시바데라잉 아름진데 간슴크 제타바레라

0: 흥티 용위여 그땀쓰러 왕가
1: 냠크나바 텅디 흐땀쓰러 왕가 시비 참비능데 덩거 다르치 오가 마홍스톱든 덩 마홍다르지 흐통위 흐즈질 흐사랑 고르송기 시바데 집샬레
2: 주셰 시진핑기 난집 단도나 타올마 사르와르 디로 사르비 종게 찰치체 제초랑디 제공바 토튼튼 젠지 탄총당 디로 사르비 마홍 토튼데 제르비 공바 럭트르 땅수시바당 참스겐 헤틀라히는당 사르투드 페지 땅수드 동바 참스라프데니 마홍 즉총당 제지르라프데니 마홍 토튼데 제르바 찬찰라프데니

아리 선전 트럼프의 직진이 단도네 아리 예릉라 지춘 체비 먹던 급출 페이지 작업 시요 몰라 원장 예릉 등 외크르 자크브 잔터기 아랍 쇼라 레시토니 아리 니르크브스 예릉라 동등 먹던 위 레시시라 이젬선은 제도 쇼 소소 토미 팀튼 지 점시 접선라 능툰람 조니르 등 쇼고 용 사와니 허르 무츠 존크 거르곤 제파 대등 냠터 예릉 그 냠던 지클 메프르 조아스콘데 트럼프의 단도네 나마가툰노 동덕동위 인가춘 메프르 조지른 타바숑 요몰레 원정 헌준네 쇼소 심정니르기 팀튼 조제 데레레 예릉 냠주르 지가 예릉 그 먹쇼 헌릭 제르카차정니 니세페와타나 아리 선진지 예릉 그 파르굴 참조비 레신 너젠통 사라시인라 예릉 그 먹훈네 도준 체히제 남버그니 요칭 요츠라 자그르 예쁘시오바타네 예릉 그 신불 보정기 아르 냠충 그출 비비 타츠그드게 예릉 냠주르 지다동 니세페와타나 치흐치긴 예릉 그 신불 보정 알라그치이 파키스탄 까먹가 진동 홍보 모니아르등 터키브 신불 보정 페든 소티브 신불 론친 페사르지 소소르 카브르등니 사크지그니브등 대진 아르등 이스라엘 징가출 라 삼치르 제르시바등 키 아르 냠충 가출 마페디 타츠브드가 년더 아리 냠주르 지그니스페와타나 치흐치긴 소티 제진 점큰등 거지 론친 징가는 치축생컴큰 모한 모터이 틀릉포등 카브르등르티 아르 쇼치가 예릉라 동덕 동머릉위 이르케치브시

0: Та засаг дган тан дилэвни жожиз ган цона та жожин да шихтгэ гүнэ чөлдэни та тобдык шугныг пансынг та каптхун дэч ням жогоса торнын игоса дэвжин та жожиз г шихтгэ инүгэн гомжиг варсам чацанг дэ динг чани та дин чмуз гонэри дла сокан дэ там рэг гү чачмуз нана там бив чму юонэри тикони кабдаз гина
1: рэрэн нон мари дэгэ дин на цона да кэрге чэз гонэри засаг курк сожжен дэ Tayang Mansura, Dondak Mahazga, Kempin Mahazga, Ndrewa Yagna Chengge, Kegi Din Lagan Yang, Tengke Yizhukku. Din Lagan Sona, Ndrewa Likunga, Kegi Tumar, Sasa Solangga Jojinda Nukwa, Danglin Yimayi, Rila, Sasa Kekhanda Jojinda Danglin Yimayi, Nima Dengga Nga Takchuyku. Nima Dengga Nga Takchuyi Nga Jisada, Kergi Chasabjina Da, Dondak Ndengguni, Ngama Garanga Da, Nima Tikchi Thamba Garanga, Rila. Nima Tikchi Thamba Garanga Da, Kergi Chasabjina Da, Che, Ndi Sasa Solangga Dondakda Sona. Dondak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나 테크트 다치 스타스는 놓고 키덕도 있지 나 키송의 소때 스타시와 그때 고추 있지 너무 제가 사는 이면 대체가 되나 치 스타시 고르게 잡는 놈이 세주노 개근 특주 마이 공그 안는 그 스타산데 시라베 추탄나 주고 이 스타산은 시라 잡나마 주고 네 토코 시그랄라 스파긴데 그 리치라 스파요는데 그래서 돌아가기 나면 좋지. 아치 총은 장신 근데 그 사사고 근데 그 같은 나니라. 근데 이거 아치 사치 그 같은 나니라 근데. 다 그때 내가 지금 나서 봐 맞으면서 아치 총은 장신 근데 그 근데 사치 그 같은 나니요. 내가 그 사사고 또 듣고 싶어. 세종리 공급 그렇게 제가라 싶어요나 그게 드제도 돌아가기 노 그때 제가 할 수도. 그러나 아름궁 마콘터라 다쳤었나 그게 좀 세지고 그 너무 그 특출한 싶어요. 그마스토크 따로 어찌 리송토 뜸게 쳇축게 자튼다나 같이 양치르 디와니가 넘고 스테콘라 쳇축고 딘적고라 너춘디 담에시 어찌 디코니노 쳇지야 데요 쓴딘게 쳇출라스토
0: 레체존 터데나 다사사그 졸릉게 남바게 찬이샤나 추라공납샤고 그다 남바 먼저 강몽스 요크리타다 다 문칠땅 우더나 먼저 사즈고노 양나치 땅스 쿠사르토 쇼마즈네 추건데 무게 상츠고노 다 자사그 각습 망을땅 릴다땅이 다직 소지 만다와 지그레니레 쇼군이 좀 선다무리 다 회인족진나 워프는 니엠 촌진나 워프는 체와드 당마 하마 유지타조 하마 그런 건데 못 가신다스 디지니 하마 첼린 디누고 지니 다 워프는 체와드가 다 자사그 각습 마는데 요누 각습 마는데 무기 다땅이 휘랑 코리 아랑 거픈 총아땅 파미랑 그 자사그 다긍더 쏘코니 너무가 니슬링 지그레니레 지고지르 그지요 그때나 단더타와가 나마라 먹과 하르숭 그 위트그즈감 촌나 답시랑 코리랑 그 유가 하미랑 그 자산데 그 그게 다근데 요니나 메니나 양나 템즈 그 자시 카스브 그 마근데 롱출레 주가 개근데 요니나 메니나 디코니 주 갑다지

0: 어찌 사정 그 거든데 그 사사 됐다고 전에 그게 아침간 정리인 거가 아데모 만초르까지 쳤었잖아 아디바글랑이다 간상리 간나랑도 그래 간나랑도니 값다 사사 쓰는데 침촌은 그 니식 그 정도 말 너 침촌은 그 전이 용 그 정도 네 값다 쳤었잖아 게제 추 대화 듣는 거 있니 영나 추 침촌되는 거 인당 비까스 근데 사사데
1: 그게
0: 니저스지나다
2: ང ཚོ སྐྱེ མ ཐང ལས ཟུང ས ཁྲིམ ང ཚོ དང མཉམ དུ ཡོད

0: 다스시 레티나 투푸스케인 칼람나 기요케 치토폰디게 카프르닐레스일 왜 투포초 데모
1: 어 데모 그저바 치트르도마 데모
0: 데모엔티나 투푸게 테군글엔 첸디 치 톰르고드기 요누르치 일마 노른진 하무게 니 파일은 골과연 사리에서 여군우가 먹는데 스즈갈르치 커지
1: 어게 톰메초로니 덕은 용고 응구즈바이 와치프네 타토아
0: 레
1: 다른 것들은 제가 말로 집안에 때문에 이런 거 보는 모습이 어제 틀려내 오늘 이런 거 보자며 이제 말이 와서 그래
0: 야 저리 와 쳐서 올까
1: 근데 두개 다른 거 파이어트 스티와지는 어디 러지티 통조리 와서
0: 야 디나 통하지마가 렌천나영 팀한테든가 줄엔 천대뇨자 아디게 다른 거 파일 저 제와서 열근우가 랭띠 추어리 와서 꼬트기라
1: 야, 나도 같은 체 데모.
0: 야, 디나면 대등 아출엔 챈데님 버가 세세 디나니 급가 데모.
1: 아, 데모.
0: 왜 도포초 데모?
2: 제가도마 데모에나.
0: 데모야 치환초. 디나 데른 걸엔 챈디 치 톰르 고드기 요누르치 노른진 함우게 니 파일은 골과영 사이엔스 근우게 망르즈기겐.
2: 오야야 몰르토 제가 다시 제가도마

0: 야안자치덴비년큰족분암바다스타체적년름든존슨반데총은정족년층큰워길롱층거와롱층지포냐게타통렌챙겐디나참드니르마타치르땅남추알무초지게 아미
1: 자루세르군우가랭즈영럭치야고데이요 디나족분암바가영 대군게 타통게 스금데 땅텐데땅 사치르땅 남추 알무초지게 냠레누게 아미 자루세르군우가랭데 판츠날럭치커삼나 나츠 타통큰게 카퍼릉정 특급된치 드슴니급센드나르가땅 특급된치 드슴니급센든치 특급된치 드슴니급 르가슴 특급글음데 카퍼용버 르가세셰

0: 야족분남바
1: 오 디모 군자바 디모
0: 디모엔 디나트부가 대군게 타퉁글엔 센데질데땅 황군땅 지실 추니글랑비 얀주가 연수카니 세르군고동렌데 스즈갈 치커지
1: 더 토마와는 튼지 보냐즈 군자바 그런 다시라 튀는 도마 치니가 수시 칠리 콩글리시 만나용고 삼튼지 르몬데 총데 치치소 어떤 요 다시 문도도 붙었네
0: 과전치
1: 더가 다도 붙인 양군은 양캐 용어처럼
0: 아리
1: 린센 지마나 아리와 주크라 카콩코
0: 야 초통 지마가 린센 아리와 추즈우카
1: 디 슝화가 너마 화무이 스쿨 로노가 지르가 정말아리 스군 뜸 뜸토와
0: 화무이가
1: 오야
0: 아리 화무이 스쿨 로노가 지르가 정말아리
1: 오야
0: 아리티 땅아 춘조근 마요동나 치리와진데 땅아 지마가 린센 아 고드기라
1: 야야 원치요
0: 야, 디남은 대등 아츠 렌첸데 냠버 가스셰 디나니 급거디모.
1: 야야 디모.
0: 야. 야, 조부남 바디나 참드닝 아츠 냠흐치케 황군 땅 지실 추니글랑비 얀주가 엔투 카니세르군 거동낸데 센신낭 주일.

왜 족보 초대모? 왜 족보 초대모이나? 하리 아래 족보인데가 칼럼니 쓰게즈가 기둥 누가 체인지리 칼럼나메가 공탁신이긴 야 족보남바 다르타 체적가 닐름 던준신 반데 와능 천지 포냐가 타통낸 체인 디나 참다닝 아치 알와 소눔 자글릉비 파 아키 로리 인디글로리 세르구누가 아망른데 센신낭 주이길

야쪽분남바다영디초근거대공거원농천지포냐거타통글렌천데 동침드니족구당타 렌천데 체릉로마거좀지글데당체적거년음드좀바긴 대천디좀증간커와 체릉자키등 스타클와시글루 시초스타클와 아응적 체릉등소누마른치는 이인 다디모

0: 다주 녀치 서통 세이나라 카프름데 있다고도 디크기 글라파가 차폰도 뭔가 살기도 하고 뭐
1: 녀디
0: 디다나다 그게 글라파도 군데 카프르는 티티티티 도나다 라파 찰다 그 찰더디다 치코자티다 다다 슈코나나 다코자다 스티마티오마 달라파도 고디는 거 다 찰다 그 군데 달라파가 차폰다노 제뇨스모달이다 글라파 맞던디 그빈
1: 녀디
0: 이스카티다 론진주나 조금 저주인기나라 다다 참도 참아지 신안적게 되다리 어다 카프르 그 티땅이다 리샤든데 지스코르다 쇼비나다 고민도 못 춘다 지나마지나 고민 쳐거든
1: 네리
0: 아주 녀체진기나 라운진 스티그다 아주 이게 카프르 그다 좀도 이게 카프르 그다 이 카프르 티티티도 지지종다 저거다 치트니 종다 킬라파스 그 예카즈리긴 당스 지르다 라문진 마르모 라운진 스티그라 랑기랑게 후이비즈가 달이다 샤지라 뜨기 티순다도 고드기리 그조라디 카프르 라카니라 그 메이조 뜨기다리 다 카프르 근고르다 리샨다고는 다 좀 다스타 군은 오마인지나 다티 니모 코라토 모티오르다 그 트르데야 나 초코드나 마스토 리샤가 능지게 난지거든 더도 것도 영 좀더 거리 드리 다르 그럼 그때 나 나진다 나 터치게 디 한진이다 다 샤지기 리샤 그디 회차 군나 원종의 군나 아 다양 디 회차 자지 된주 결정 군나 딩 그기 회차 또 오송는다 뉴 군나 나 회차 또 것도 제차 그것도 저도 있긴다 안다 터치게 디 한진이다 대랑 막까지나 너무 요크야 아주 조소그 사찬데 지나는데 지금 서중 그 고드리 달리 샤지 그 디샨도 군데 단 저주디라카데 첨득 컴컴 그나든 땅 양나 첨득 그 이기 힘 키가 너도 군데 짐튼데 먹이달리 서중 그 다 지금 돈들다 서도드나 샹라드드나 지금 장니 소중 사특진 너무 쓰고 고게
1: 에리
0: 너도

레조 바나마디나 되는 그 렌슨데 영 디츠거 그 그초 다지나 카르마즈가 어떻게 된지 말도 맥 되나 되는 그 렌슨디는 안 로즈 렌비던 가게 참반데 고드기 메톡 되나 슈니 조 되는 그 렌슨디는 안 양이 겐든 즈 고드기 양이 겐든 데 손이나 조 좀바 본중 겐 드라지 알게 겐든 노가 말모 모세고노 양이 겐든 데인 더 슈니 그지 냠스 치러라다 되는 그 렌슨 던지게 되죠

하롱이 칼라이고 예레 나양 라이르네 할라이 칼라이고 예 공은 존나 말르네 할라이 공 아르무나고 예 다그 양스 콩아스지 할라이 엔드가 호초고 예 다그 양스 르고스지 할라이 차라시마고 예 다그 양스 르케츠지 할라이르 곤다니고 예 머싱아 코니스지 할랑이 칼라이고 예 데나양 라이르네지 할랑이 칼라이고 예 디친즈 우중알르네지 할라이르 디치포고 예 다그 양스티라스지 할라이르 나하나르자고 예 다그 양스티르스지 하로에 칼라 할라이 존 헌더니고 예 머싱아 건니시지

소지 라치르 동치고 예 소라타르발란 조지 라예키 드마고 예 타바양 타르르지 로예키 뇨고고 예 타파양 드게르지 한다예크 가르르고 예 그르고용 슈마니지 한다예션 가르고 예 차디다 종마다지 한다예 종세버고 예 세고용 슈그다지 하라예 카하다다고 예 링그용 오차소지 하라예 카하다다고 예 노라용 종마유지 한다예 로고 세고 Stop crying,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고지 할래 청야 두고에 루가다 노노야지 할래 초삼르고에 수구용가물히지 할래 가사르고에 수구용가르차이지 할래 가사수고에 주나영트교이지 할래 가자카 할래 초딩고고 예 꼴꼴 영화스러 기지

그렇지 예 낙세를 좀 와야 막혀 아다 미리 예 산적어 좋다 난 돌아 다리 나디시 것도 좋다 나실라 다리 하다가 도냐 키양 틀는 나서 모리 니터버츠가 양 산교 야만 들으시 야

0: 알아야 네 모습가 돼 무기가 당신으로 돼 무기 알아라 롱그 감성만 라고 주다 사람이 돼 무기
1: 통대대 천의 동침 되는 조치 대천대 소음증 반증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봐 세롱 자희 스타클와 스탄진 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인 Her number 2, Rahim Delos.

0: Nyamkhanamba che tsu de moyina. Shuni tsormuna jangchu nyenchen khang woshka la longchen ji nyin shabi lenchen ngon dab she ji yin. Ti tsul tik dang karma ngab chen ni ti tsul den war gu zum bi ro mu dang lenchen ngon dab she ji yin.
1: Tam jer go mu holung de do bi ti sim ge ma ji go bu.
0: 一件大戏
2: Korhun orkala lontin ki shubi sanjir.
0: Ditsulav jil tang karma samchi ni, ditsulav ga tang karma samchi war. Zankur jiv za dawa ni, za pembi war. Helkir melong lintin shtong jid dang. Za nyami nyan, abdi tang ziftu lintin shtong jid yin. Ditsulav ga tang karma samchi ni, ditsulav jid tang karma samchi war. Dribjil lamtun lintin tahtung sha jid yin.
3: Dil zil lam tun, jamu lam ni, che la kaap shugu doi kan.
4: Dil zil lam tun, jomu chem ni, che la sandab shen kan.
5: Dil zil lam tun, nyan mu ngak ni, che la sem khtum jal kan.
6: Dil zil lam tun.
0: Di tsulub jadang karma simche ni, di tsulub jishchig war. Shugbi saringir fkyartung shaji yin. Ditsulub jishchig ni ditsulub jishchig dang karma simchi war. Vzankur jiye vza mgmir dang, vza parwa, vza pemba ji la gangjong shalang lintzin shtongji yin la. Zankur jiye vza dawa dang, vza lhba, vza basang, vza nima ji la fkyartung shaji yin.
7: Khtam ki bimba re rin, ti jim bo zha yin.
0: DJ莫扎里人呢，刚中这三合同人，刚中三合同。第一次录节目呢，第一次录节目等啊，干嘛机会了？第一趟三人就是他同啥节人。 디출럽 제니 당 가르마 제니 디출럽 직심 워 나충 시비어 가츠르 렌츠 너 갸르통 샤제인 디출럽 직심 니 디출럽 주지 워 잔쿠르 지브 자 다와 당 자르바 자 바승 지라 토브리 인겨크 렌츠 너 타통 샤제 당 잔쿠르 지브 자 므그므르 당 자 퍼브 자 뱀바 자 니마 지라 갸르통 샤제인
8: 나충 시비 르스티제 도라
9: 오피워요 히르크상 캄
10: 오피워요 신조의 카르토
11: 나충시피 열리저제 쪽
12: 쪽보 중소소
13: 나충시피 가츠제 카르토레즈 나탄 코숨지엔
0: 디초의 주제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워라 디토 사른게르 자통샤제인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지니 디초의 주제 등 가르마 섬치워라 Chimshchung dang chualim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zhi dang karma simchi ni ditsul juongi war. Gangjung shalang lintzin jashtung shaji yin. Ditsul juonga ni ditsul juonga dang karma ji war. Zankur riyib za dawa dang, za lhba, za parwa, za basang ji la gyechi saringir tatung shaji dang. Zankur riyib za mgmir dang, za bamba, za nima ji la jalang nishtung ji yin.
14: Adjelstir Sarnger.
0: Za basang ji la 나충 시비어 가츠 렌츠 타통 샤게당 잔쿠르 리브자 므므르당 자 프르와 자 뱀바 자 니마지라 자통 샤게인 디초노 조브질니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섬치워라 잔쿠르 리브자 다와당 자 르바 자 바승지라 강중 세르슴 레츠 나통제인라 자 므므르당 자 프르와 자 뱀바 자 니마지라 자통 샤게인
7: 아니 난 토인티흐담갸 강중스 장딘기쇼라 세르쌈니
12: 강중세르쌈
0: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섬쩨니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접지버 아제치 사링기르 차르통샤제인 디초노 조브질당 카르마 접쩨니 디초노 저기버 잔쿠르리브 잠므므르당 자파르와 자뱀바치라 Chimshchung tang cholim lenchin shtong jin ba dang Zankur ri za da wa dang za lh ba za pa sang za nyima ji la char tong sha ji yin Ti chu le jer ge ni ti chu le jer ge dang karma sim chi war sa ren ge nyam jog lenchin shtong ji yin
7: So nun wo shkil long chin
12: So mun wo shkil long chin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